0: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려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만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흩어지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해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우리 서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우리를 짜고 짜고 짜내면 딱 한 분 예수님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날씨가 더워지다 보면 요즘 자주 만나게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외곽에 좀 다녀왔는데 다녀온 뒤에 차를 보니까 수없이 많은 피가 차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 교통사고가 났구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피와 시체가 이렇게 번복된 차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흉하고 무서워가지고 그걸 지우느라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교통사고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주범이 누군가 하면 바로 날벌레입니다. 날벌레. 이 녀석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와서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한번 깜깜한 저녁에 자동차를 타고 외곽에 조금만 다녀왔다가 들어와 보십시오. 차에 여기저기 그냥 와가지고 부딪혀 있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이렇게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이유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원인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의 비밀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날벌레들에게는 하나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은요, 무조건 직진만 한다라는 겁니다. 직진. 그냥 무조건 직진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직진하냐? 내 앞에 보이는 친구를 따라서 직진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날벌레 친구가 왼쪽으로 가면 얘네들이 어디로 갈까요? 내 앞에 있는 날벌레가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친구들만 보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앞에 있는 날벌레가 돌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이 날벌레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갖고 음식을 마련해 놓으면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음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친구만 졸졸 따라서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날벌레는 돌다.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 날벌레가 이렇게 돌다 굶어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친구를 따라서 그냥 막 돌다가 결국은 음식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안타까운 생명체. 이게 바로 날벌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길. 현대인들이 다 길을 찾아다니지만 이 길, 참된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길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길은
1: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입니다.
0: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말 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길 천지죠. 그런데 참된 길은 딱 하나. 누구만이 길입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일어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는데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0: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진 띄워주시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굳게 결심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세 번 이상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이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받을 거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리고 누가복음하고 똑같이 이 고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몇 번? 세 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뜯어 말리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고난을 받습니다. 죽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뜯어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 또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텐데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포돼요.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틀에 그대로 오늘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바울이 따라가는 이 모습, 이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묘사했었던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똑같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길을 묘사했던 방식 그대로 누구의 길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길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누가라는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과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좀 깨달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누가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과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비슷하게 할까? 자, 본문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0: 아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을 계속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내 과거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그 죄,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보다 더 크게 기억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0: 예수님. 자신을 살렸던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예수,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심장이 마구마구 뛰고 바울의 가슴이 설레었던 겁니다. 바울을 뛰게 만들고 바울을 살아있도록 만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 눈이 멀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성공에 목말랐고 출세하려고 목말랐고 남들 위에 올라가려고 목말랐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목말랐던 바로 그런 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나. 그런 모질이 같은 나. 그런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찾아내셔가지고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적어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살아갔었던 이 바울,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그 바울 옆에서 평생 따라다녔었던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을까? 그것을 누가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그 모습 그대로 바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오늘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누가가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오늘 바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심장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마음에서 힘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릴 때마다 세상 누구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감동, 감격, 기쁨, 감사, 은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솟아나오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우리 서림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두 명이 모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모여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모여있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그래 또 일어나 보자.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으니 당신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서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오직 예수님만 길입니다.
1: 오직 예수님만 길입니다.
0: 네. 이렇게 예수님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억지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 바울이 걸어간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0: 네, 사명의 길. 생명의 길에 이어서 사명의 길이 나타납니다.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0: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첫 번째는 바울의 고백의 방점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면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의 방점은 위하여의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누구를 위해

0: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 물들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명이 먼저입니까? 정체성이 먼저입니까? 사명, 정체성.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부터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일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진짜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지금도 충만한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드러내보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이 내 안에 솟아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물들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그 뒤에 사역을 감당해도 늦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인간적으로 일하고 인간적으로 사역하고 인간적으로 봉사하고 인간적으로 선교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0: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다 라고 하는 뜻이죠. 바울의 정체성은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그렇게 나를 박해하냐, 너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그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렇게 내가 박해하고 그렇게 내가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내가 죄 짓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했음에도 불구한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찾아오셨구나. 내가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그렇게 가두었는데 기어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질이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세상 너무 부

0: 부끄러워서 고개 들기가 어려운 나에게 기어이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 이후에 바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붙들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빚진 사람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7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반쯤 죽었죠.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깨어나더라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저도 살아나게 되었고 또 다른 교통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생명의 빚진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빚진 자예요. 하나님 나 빚쟁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 여러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죽어요. 죽으니까 거기 가지 말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아요 라고 말할 때 기어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1: 성도님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0: 마지막 세 번째 길.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바울이 걸어간 뒤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어떤 길입니까?
1: 우리가 걸어가는 내어드림의 길.
0: 그렇죠. 내어드림의 길. 본문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0: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도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제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다 아셨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뜯어 말린 거예요. 울면서 말렸어요. 선생님 거기 가면 죽어요. 선생님 거기 가면은 이제 결박당해서 우리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선생님 거기 가지 마세요 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스승인 바울의 마음이라고 속 편했겠습니까? 바울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바울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자 보세요. 여기 정말 놀라운 게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말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걸어가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 바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심을 했던 바울, 그거를 뜯어 말렸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또 선택하려고 하는 그 바울, 결국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지면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지만 그러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우리는

인간적인 길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 개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성숙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지리지리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산고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흔들려야 되고 울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가슴을 치는 시간들을 통과해야지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가장 높은 신앙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자리, 왜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렇게 온전히 실현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주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 이렇게 세워줄게.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우리는 기어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정답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 떨고 서성거리다가 그래도 기어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노력이 끝나는 바로 그 곳, 더 이상 내가 손 쓸 수 없는 곳, 내가 한없이 무력해지고 하나님만 비로소 주어가 되는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드라마 하나를 좀 즐겨봤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뭐 흔히 언론에는 모자무싸 이런 말로 회자됐던 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떨어지는 은행잎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말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 떨어지는 은행잎 좀 잡고 결혼하셨나요? 하여튼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그 떨어지는 은행나무 밑에서 은행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은행잎을 잡으려고 그 여자 주인공 앞에서 막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제 눈에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속에서 떨어지는 은행잎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시를 하나 좀 썼습니다.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움켜쥐었던 가지를 놓고 가만히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가장 붉게 타오른 순간, 미련 없이 허공을 건너는 일, 조용히 흙으로 내려앉아 얼어붙은 뿌리에 따뜻한 이불이 되기까지, 그때 비로소 낮아지는 고요한 궤적이 이토록 눈부신 비워내밀 줄은. 예. 제목은 비워내는 자리입니다. 은행잎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 가지를 통해 생명을 막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 가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는 거예요. 뿌리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내 눈이 내리면 차가워질 그 뿌리를 이제 덮어주는 이불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게 좀 깨달아져가지고 시로 이렇게 좀 한번 써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풍성한 생명이 그에게 흘러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지에서 똑 떨어져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과거에 살았던 나를 위해 살았던 삶,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다 덮어주는 이제 누군가의 입

0: 불이 되어주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성육신하여 내려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끌어안아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오늘 서림의 성도들을 향해 똑같이 요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어볼까요?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0: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본받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서림교회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본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예수님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우리 서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흘려보내세요.
2: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5252번 광주 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 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하며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송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6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 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기독병원입니다.

한국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본문으로 건강한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사회에 이 지구촌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나라의 한 지역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너무 잘 알죠.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리더, 지도자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이제 목사님이 한 책을 읽으면서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흡사한 그런 이 깨달음이 있었기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 세종처럼이라는 그런 책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조선왕조 500년 가운데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훈민정음, 한글이 생각나죠. 훈민정음, 그죠. 과학기술을 이제 발전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 얌전할 것 같은 세종대왕이 사군육진을 개척해서 북방을 이제 영토를 넓히잖아요.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세종대왕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왕조의 기록을 쓴 것을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 하는데 4대 이제 국왕인 세종에 대한 부분을 쓴 것을 우리가 세종실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종실록에 세종대왕이 즉위하고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서론 같은 부분을 우리가 총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종대왕은 영명 강과하고 침의 중후하며 관유 인자 공곰하고 또 효도하고 우애하면 천성이 그러하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게 풀어드립니다. 쉬운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세종대왕

왕은 영특하고 문명하면서도 과단성이 있었다. 얌전하지만 할 때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의하고 신중하면서도 너그러웠다. 여러분 너그러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너그러운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고 공손하며 효성스럽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 이제 이 세종의 또 한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던 게 뭐냐면 이대용은 세종이 이제 즉위하고 4년 차 때 5월 28일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 신하들을 데리고 회의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에 이렇게 써 있는데 상서를 만나면 상서를 말해라. 윗상자 써서 왕에게 따지겠다 이거예요. 그잖아요. 한번 따져보고 싶다. 그런 것이 올라오면 막지 말고 기분이 나쁘도 다 들어주겠다 그런 뜻이죠. 재변을 만나면 근심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좋다. 안 좋은 일 있을 때 덮어놓으면 안 된다. 이거를 의어가면 국왕의 자잘못을 모두 직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충고와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리더십이 되려면 간신배들만 세울 것이 아니라 직언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종실록 이제 제4년 5월 28일 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끝까지 어떻게 알아? 경청해줘라. 세종대왕이 끝까지 경청을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가정을, 국가를, 지역사회를 우리가 지도할 때는 경청하고 공감하되 많은 이들의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적 리더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참 대단하고 어쩌면 이 성경적 가치에 합당한 인물이었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종실록 26년 차 7월 24일 날에 나온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하늘이 낸 백성이다. 비록 노비라 할지라도 이거를 살짝 해석하면 하늘이 낸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중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보내진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실록 12년 차 3월 24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노비도 사람이다. 비록 노비에게 죄가 있더라도 법에 따라 죄를 결정해야지 사사로이 형벌을 혹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형을 언도해서 집행하는 것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최유원이라는 그런 이 지주가 있었는데 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데려다가 때려서 목숨을 빼앗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그 얘기를 듣고 잡아다가 이놈을 국문하여라. 아무리 도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리더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숫기도 없고 실력도 없고 저는 별로 들을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 70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취하셨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여러분 양의 우리에다가 빨간 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했다. 그죠? 71절에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다윗으로 하여금 양육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는데 다윗이 사실 사울왕의 그런 그 충성된 신하이자 사위이고 골리앗을 때려서 죽인 어마어마한 대장군이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신 그 장소가 바로 어디다? 양의 우리다. 여러분 다윗에게 양의 우리라는 것은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비천한 곳이에요. 양의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알려면 이 대관령 같은 데 목장 한번 가셔가지고 그 있잖아요. 소똥이나 돼지똥 같은 데 있는데

뭐 하루 내에도 필요 없고 한 30분 정도만 하면 굴러다녀보세요. 이렇게 두루누 있고. 그러면은 있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 왜 그래요? 냄새가 나잖아요. 축축하고.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라는 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 추억이 담긴 곳인데 너무 아름다운 추억,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았던 그 장소가 아니라 냄새나고 축축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곳, 바로 그런 비천한 곳이고, 또 한 가지 이건 어떤 곳이어요? 위험한 곳이다. 곰과 사자가 언제 날름 잡아먹을지 모르는 엄청 위험한 곳이고, 그곳은 또 어떤 곳이어요? 슬프고도 고독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가 성씨가 뭐예요? 이씨잖아요. 제가 이승현 담임 목사라 참 죄송하긴 합니다. 우리 이씨, 아니 이가 가문에 이세라는, 아, 이게 참 성은 이요 이름은 세인데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대신 사과드립니다. 천국에 있는 다윗에게도 이세가 아들들이 많은데 다 큰아들 둘째 아들을 다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막둥이를 낳는데 그걸 어디로 보냈어요? 양의 우리로 보내버리잖아요. 그 위험한 곳, 그 비천한 곳에 있을 때, 더울 때 다윗도 시원한 거 먹고 싶죠. 그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곳에 있을 때 다윗은 얼마나 고독하고.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곳에서 불평 원망합니까? 아니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비록 자랑할 것이 없고 비천하고 누추하고 위험하고 고독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다윗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죠. 여러분들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감당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죠?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뭘 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목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목자가 아닌데요. 아니요. 엊그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CEO 회장님 한 분이 오셨는데 성은 젠스로 시작하는데 누구예요? 젠슨 황이 왔잖아요. 젠슨 황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유재석 씨하고 대담을 한다길래 도대체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저도 한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위대한 인물이 됐을까. 그죠? 젠슨 왕이 참 대단한 말을 한 가지 했는데 뭐냐면 부모와 CEO와 리더는 동일하다 그랬어요. 부모는 CEO고 부모는 리더다. 여러분 부모는 리더고 지도자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부모가 안 됐더라도 앞으로 부모가 되겠죠. 아직은 지도자가 아니지라도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에 그 영혼들을 성실히 이제 우리가 잘 양을, 어떤 사람들은 양을 잡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뭐 백성들 좀 잡아먹는 건 아무 상관없죠. 자기 욕심 채우잖아요. 역사상 그런 인물들이 수두룩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목자장 대신 주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상급의 심판, 축복의 심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어떠한 그런 목양과 정치를 하였을까? 오늘 결론이 이것인 것입니다. 72절에 이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다윗은 그들을 백성을 첫째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둘째는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NIV라는 의역도 아니고 직역도 아니고 적당한 영어 번역 NIV 성경을 이제 제가 한글로 직역을 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깨끗한 인격과 탁월한 실력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인격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실력.

능력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레스토랑 같은 것을 운영을 할 때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 사장님이 요리를 직접 할 줄 알아야 돼요. 요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든 세세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주방장들이 함부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해서는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실력에 있었느냐? 그런 거죠. 찬양의 재능이 탁월해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요, 노래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볼도 좀 찰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같이 액티비티를 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친해지는 거예요. 찬양 하나를 불러도 독창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같이도 하고 같이 하모니를 이룰 때 같이 더 깊이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음악적 재능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누구에게 이렇게 임해요? 사울에게 악령이 다 임하니까 다윗이 뭘 가져와요? 수금을, 하프를 가져와서 탁 손으로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서 떠났다. 여러분, 다윗이 연주하다가 막 이렇게 음정을 틀리고 그러면 사울의 눈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이 그러나도 악령이 들려갖고 막 성질이 사나운데 막 박자를 들리고 막 엉뚱한 음을 치고 그러면 막 탁 노려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음악적 뭐가 있다?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요. 사울의 귀만 간지럽혔겠죠. 다윗의 그 음악적 재능은 그 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다 타가면서 음악을 하면 막 악령이 막 한 길로 왔다 이렇기를 불러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네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왔다가도 찬양 안 하면 막 확 물러가고, 마음이 우울했다가도 같이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산에도 가고 등산도 할 때 막 마음의 기쁨이 확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실력이라는 거예요. 할 줄 알아야죠. 못하면 배워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실력은 무엇이냐? 탁월한 실력이죠. 우리 따라서죠. 문제 해결 능력.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푸는 해법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문제가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죠.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서야죠.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될 때를 분명히 분별을 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도 내가 한번 나서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실력을 갖추고 나서보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9절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 앞에 그렇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소년 누가 나서요? 다윗이 났습니다. 다윗이 탁월한 실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돌멩이. 돌멩이를 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물매로 막 윙, 윙, 윙 던져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용해서 막 탁 던지니까 막 그 돌이 어디에 박혀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실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뭐 그냥 돌을 한 10개 던지면 하나 맞겠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소리 할 것도 없어요. 딱 한마디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고 그죠, 고통이 있어도 딱 한마디,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면 그냥 물러가요. 상대방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씩씩대고 막 남편이 막 너무 화가 나고 아내가 막 속이 상하고 새끼들이 막 너무 성의 가신데 아빠가 딱 한마디, 돌 하나, 이야 아빠가 잘못했다, 돌 하나만 탁 던지면 가정을 흔드는 골리앗 이마에 그것이 박힐 텐데, 그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것이 실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을 흔들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저께까지 합의원에 24시간 이내 합의원에 뭐 그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이미 합의했네. 뭐.

오고 있네. 뭐 비행기가 막 몇 번씩 와요. 39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게 여러 소리 할 것이 없어요. 딱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럼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똑바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잖아요. 왜 그런 말을, 그런 실력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뭐 설교도 그래요. 뭐 10번 잔소리 할 것이 없어요.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면 성령의 불맷돌로 딱 던져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을 지도하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능력이 있었냐? 깊은 영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성도 실력이에요? 실력이죠. 영성도 거룩한 실력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 어떠한 선지자와 제사장을 능가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참 성가시게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이 다윗이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할 거나.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여쭈어 이르시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 이런 것은요, 웬만한 선지자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다윗이 여쭈었을 때 다섯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것도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올라가지 마라.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지 마라. 둘째는 그들 뒤로 삥 돌아라. 정면 승부를 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셋째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기습을 하되 위치까지도 지정을 해주고,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 때를 알려줍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다섯 번째가 뭐냐?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더 먼저 기습을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정도의 영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이게 뭐인가 뭐인가 구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깊은 영적인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탁월한 실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하였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깨끗한 인격. 실력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인격과 인품이 돼야 됩니다. 이 젠슨 황 CEO가 그런 말을 했어요. CEO가 되려면 인품이 있어야 된다. 인품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인품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실패와 깨어진, 우리가 그 이 히브리어로 소레트, 우리따라 소레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주님 앞에 많이 부서져야죠. 여러분 가운데 고집이 센 사람이 있으면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아멘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부서지기 싫으니까. 깨지고 부서져서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이겨먹을 나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난 돌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젠슨 왕이 그 얘기해요. 많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라, 애들을. 젠슨 왕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 가치를 배웠을까 보니까, 어렸을 때 6살에 이민을 왔는데 어디 학교를 다녀요? 침례 교회에서 운영한 학교를 다녀요. 성경적인 가치를 배웁니다. 여러분, 탁월한 실력과 함께 깨끗한 인격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인격을 이 다윗이 소유했는데 그 증거가 어디가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요. 이 장면은 뭐냐?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뭐가 와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부러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여러분 봐요. 형들은 다 집에서 쉬고 나는 그 누추하고 위험하고 쓸쓸하고 고독한 곳에 있는데 사자와 곰이 오면은 여러분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같았으면 막 무섭기도 하고 막 나가
나를 왜 여기다 데려다 놨을까? 우리

엄마는 나를 뭐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뭐 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런데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거기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아버지 이새가 나한테 맡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양 한 마리라도 어떻게든지 그걸 구해내려고 사자 입을 벌려서 새끼 양을 찾아내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무엘하 1장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칼은 누구의 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가장 큰 원수가 하나 있어서,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어찌 보면 장인 영감인데 장인 어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아니, 사위도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아, 여러분 사위한테 지금 상처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위를 아직 안 됐으면 좋은 사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위도 좀 아들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위도 아들인데 그렇게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십수년을 쫓아다니고 막 특공대를 뽑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막 이방 민족까지 가서 막 침도 흘리고, 침을 안 흘리면 죽게 생겼으니까 막 낙서를 하고 막 미친놈이 부족해서 여기다 데려다 놨느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살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울왕이 죽었을 때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시원하지. 아이고 저 영감 언제 데려가나 했더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저녁 때까지 어떻게 하였다?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 자,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이 아니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종인데 그렇게 슬퍼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예 안 따라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죠. 내 뜻대로 좀 탁탁 진행되고 이거 하나님 뜻 같은데 안 돼요 그러면 성의 가시고 막 좀 미운 생각도 들고, 아, 그래요? 잘 되는 거 한번 볼까? 아,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원수에게도 자비가 임하기를,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뭔 죄를 하나 지쳐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각시를 삼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자꾸 성의 가시게 하고 속상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그런 죄를 졌어요. 7계명을 어겼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다윗이여 이차저차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나쁜 놈은 죽여야지. 그랬더니 그게 누구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보통 대통령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대통령 같으면 대뇌하였다, 대뇌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보다 뭘 따져봐야 돼요? 뭘 따라서죠?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떠한 결정이 나고, 어떠한 조언이 들어오고, 어떤 충고가 들어오고, 나단이 이제 말하자면 다윗에게 직언을 했을 때 엄청 부하가 치밀고, 잡아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뭔가 좀 꿉꿉스러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생각할 때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옳으야. 내 감정과 자존심을 세워야 옳으야.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느냐. 근데 다윗은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품을 보시고, 그잖아요, 양의 우리에 있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런 복받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탁월한 실력뿐만 아니라
깨끗한 인격,

항상 내 입장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내 자존심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일인가? 그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세종 이 실록을 나누면서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왕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훈민정음이 이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종이 뭘 했냐면 관청의 노비로 있는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쉬게 해줘요, 안 해요? 노비인데 해주긴 해주는데 며칠 안 해줘요. 세종이 거기까지 바라봐요. 아무리 관청의 노비지만 아기를 낳으면 쉬게 해줘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며칠 안 쉬어요. 그래서 첫째는 100일 정도 산후휴가를 줘라라고 어미 명령을 해요. 그러고 나서 가만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세종실록 제12년 10월 19일에 뭐라고 하냐면 아기 낳고 나서도 중요하지만 아기 낳기 전 한 달이 중요하다. 하이래 가지고 아기 낳기 전 한 달을 더 휴가를 줘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여자가 잘 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시대의 남편들이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남자들만 한번 따라서 하죠. 잘하자. 안 하는 분이 있어서 한번 더 하죠. 똑바로 하자. 여러분 똑바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똑바로 하는가 안 하는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죠? 시들지 않은 면류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종이 가만 보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세종실록 16년 04월 26일 차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 남편에게 이게 지금 관청 노비여요. 근데 남편도 관청 노비죠. 전혀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 전대로 일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하고 있으니 이는 단지 부부로 하여금 서로 구원하게 하는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간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잘 도와줘야지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남편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뜻, 이 여자 노비를 진실로 가엽게 여겼다. 누가 누구를 가엽게 여겨요? 세종대왕이 그 관청의 노비를 진실로 가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록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부부로 하여금 서로 어떻게 하였다? 구원하게 한다. 우리 따라서 하죠. 구원하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구원하다라는 실록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이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은총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누구를 통해서 맛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이제 정년이 돼서 끈 떨어지고 집에 와서 우두커니 있을 때, 야, 너는 밥 세 끼 다 먹냐? 삼식이냐? 두식이냐? 한 끼만 먹어, 잉? 이러면은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시기 바랍니다. 30세대를 먹으려는 생각도 잘못됐죠. 어찌 그 30세대를 다 돌려고 그래요. 여자들도 쉬어야지.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두 끼만 돌려고 하든지 한 끼만 보고 큰 세 개를 뒤를 졸라졸라 따라다니면서 오늘은 뭐 줄 테요. 점심 뭐 줄 테요. 뭐 빚쟁이에요. 그지만 또 입장을 바꾸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남편의 그 이제 모든 깃털이 빠지고 공작새 같은 남편의 모든 명예가 떨어졌을 때 졸래졸래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꾸지으라면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은 서로서로 구원해라. 교회에서도 서로서로 구원해주고 가정에서 구원해주고 실력도 있지만 인품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줍니다. 이거죠. 칼과 칼집이라는 건데 깨끗한 인격은 칼집과 같고 예리한 칼은 탁월한 실력과 같다. 여러분 예리한 칼과 같은 실력이 있을지라도 칼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실력이 탁월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냐? 칼집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문양도 새겨져 있잖아요. 칼집이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칼이 없으면 이것이

0: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실력이 없죠. 칼도 있고 칼집도 있고, 그죠? 깨끗한 인격이라는 칼집과 탁월한 실력이라는 칼을 겸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인품으로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를, 성도들을 잘 품고 어떠한 결정을 할 적에 기분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잖아요. 그러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세종이 참 이런 말도 하더만요. 믿고 맡기면 의심하지 말라. 둘째, 의심 가면 처음부터 맡기지 말라.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께서 의심 없이 맡길 수 있는 여러분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구역이 치유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사회와 지구촌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이 교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1-2234번, 010-5081-2234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하며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 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 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으로부터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탁 이후에 이 화가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마에는 추악이 짝이 없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화가는 왕의 상처를 그대로 화폭에 옮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랑스러움에 손상을 입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그리지 않는다면 그 초상화는 진실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화가 자신의 신망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화가는 기도하면서 고민한 끝에 한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왕이 이마에 손을 대고 쉬고 있는 모습을 그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타인의 상처를 보셨습니까? 그의 허물을 가려줄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을 덮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준비된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 프로젝트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난주 퀴즈와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입니까?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35절 36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31님, 온 가족이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랍니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외울 수 있다는 거. 네, 주님이 주신 지혜를 이렇게 사용하시네요. 네, 참 훌륭하십니다. 또 3458님, 남들이 은퇴 쉬는 나이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이 쓴 충고를 하는데 멘탈이 약함을 느껴요. 그래서 암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암송하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위로도 받는데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좋은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샬롬 하셨어요. 7028님, 예화 간증을 통해 더 크게 더 크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답니다. 감사합니다. 0370님, 어려운 분들, 굶고 떨고 있는 분들을 대접하라는 사랑을 직접 실천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943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힘쓰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 고람되어 임재하신 가운데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은혜에 충만한 극동방송 프로그램에 감사드립니다. 0487님,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또 1326님, 저도 그렇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주님을 대하듯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받고만 싶어 하는지야 정말 속상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셨어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누는 일에 대한 기쁨이 상당히 큽니다. 2545님, 오프닝을 들으며 내 잃어버린 청춘이 생각나 잠시 일손을 멈춥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니 벌써 한 주간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에 시간이 빠름이 실감되는데요. 이렇게 지내고 나서야 그 시간이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도 그리워질 때가 있겠죠. 남은 인생 여정에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여정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된 찬양 띄우지요.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 6월 25일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6년 전 6.25 한국전쟁 때 얘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유엔 연합군 사령관으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맥아더 장군은 기도하는 장군으로 유명하지요.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을 가게 되고 거기서 벙커를 지키고 있던 앳된 한국 병사를 보게 됩니다. 6.25 전쟁 중에는 10대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총을 메고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슬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었지요. 맥아더 장군은 어린 병사가 너무 측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세가 이렇게 불리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도망을 가지 않느냐라고요. 그때 그 어린 한국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라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 속에서 나이도 어린 병사가 총명한 눈을 반짝이며 하는 대답에 맥아더 장군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은 그 어린 병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집에 가고 싶다면 내가 집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어린 한국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실탄과 총을 지원해 주십시오. 내 조국을 위해 이 한몸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자신을 이 벙커에서 빼달라는 대답을 예상했던 맥아더 장군에게 이 어린 한국군 병사의 말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의 사람인 맥아더 장군은 잠시 기도한 후에 참모들에게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 후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됐고 물론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과 미국 병사가 한국을 위해 전사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작전 성공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습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으며 시련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녕과 행복이 앞서가신 분들의 용기와 신념이 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6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았습니다. 성경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이 말씀은 시편

3편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성경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말씀 시편 3편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보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 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앙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앙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2011님, 우리 주변에는 가난에 헐벗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젖어 울부짖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돼 지구촌 곳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914님, 마을버스 운전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은혜로운 주일 맞으세요. 아멘. 8036님,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말씀에 은혜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8918님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합니다. 마음에 와 닿네요.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8530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겠어요.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이니까요. 아멘. 8531님 요즘 너무 피곤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견디게 해주세요. 아멘. 2449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중에 저도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226님 내가 만나는 이들은 물론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시편 28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저의 반석이요 요새이신 주 하나님, 주님은 저의 힘과 저의 방패이십니다. 어디서나 어떤 때나 자녀인 저와 늘 함께 하시며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 지켜 보호하시며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심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큰 복을 은혜로 주옵소서. 영원토록 저희의 목자가 되시어 저를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저를 안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영원토록 저의 목자가 되시어 저를 보살펴 주소서. 제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여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심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이 제목대로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시편 28편을 묵상해봤는데요.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안으시며 보살펴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건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1947년 2월 8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굳게 잠겼던 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됐죠. 서랍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그는 캄캄한 뱃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아무 이상이 없이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목사님, 현재 캄캄한 인생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1: 하나님이 에디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빛을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석유 등잔, 초가 비싸서 못 쓰고 석유는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를 했지, 옛날에.
0: 네.
1: 외정시대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참석하신 걸 보면은 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0: 네.
1: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현 시대. 이 빛을 통해서 테레비가 나가고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0: 예.
1: 태양빛, 저녁에는 달밤, 반짝이는 별빛, 이런 걸 보고 감상을 하면서 에디슨에게 고마움도 중요하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0: 아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젊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현재는 또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장 겸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웅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총장님, 저는 그 학교가 용인 산속에 있는 거를 몰랐어요.
2: 네.
3: 저번에 용인연합회에 가서 봤는데 학교가 참 아름답고 좋고 양재 바른데
2: 네.
3: 오늘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대학, 대학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2: 네,
3: 총장님께서 학교의 자랑 좀 해보세요.
2: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네, 저희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총회 직영 신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캠퍼스에는 약 한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연 경관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깊은 산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경건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잖아요. 다른 신대원과 구별되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2: 아무래도 그 구별은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의 차이에 있겠죠. 저희 학교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흔히들 굉장히 공부가 빡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3: 예. 아니 총장님이 본래 뭐 신학 교수가 된다, 목사가 된다 생각은 안 하시고 경력을 비니까 털서 오클라호마에
2: 네.
3: 대학에서
2: 네.
3: 전공 과목이 신학이 아니고요.
2: 네. 석유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3: 그러게.
2: 네.
3: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2: 네.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PK로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제 마음이 변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3: 어렵죠.
2: 예, 도저히 힘들고. 자신이 없었고 또 60년대, 70년대 그때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자신 없다 해서 이제 공대를 진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교회에

0: 80년대 초반에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공대 미국에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석유 시추도 했고 예, 그런 그래요? 일도 좀 하다가 하나님께서 끝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신학교 가야 된다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신학을 한국서
0: 하지는 않았습니다.
1: 미국서 하죠.
0: 저는 미국에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에서요. 네, 그랬었습니다.
1: 그 저거서 이제 신학 석학 박사 네, 다 받으시고
0: 그랬습니다.
1: 저 미국에서 가르치던지 목회를 하시려고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한국에 나오신 동기가
0: 사실 저는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0: 예, 이민교회의 책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학위를 마치고 나서 참 놀라웠게도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면서 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 또 그때 제 마음에 미국의 학교도 그 목회지도 알아보고 또 미국 신학교도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 이제 총신에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어디가 됐던지 제일 먼저 부르는 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된 줄로 우리 알고 글로 가자.
1: 그러면 그래. 사모님도 미국에서.
0: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네, 그래서 네
1: 그러니까
0: 만났습니다.
1: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미국서 살고 싶은 동기도 있었고.
0: 그렇습니다.
1: 여기서 초청을 받으면은 한국으로 네.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신학교 신대원 중에서. 지금 총장님 계신 그 학교가 참 학생도 많고
0: 네.
1: 지원도 많은 것 같은데
0: 네.
1: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총장님 그게
0: 아, 뭐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걸 꼽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한 20년 전쯤에는 저희 학교의 그 경쟁률이 보통 4점 몇 대 1 그랬습니다.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1: 네, 지금은요?
0: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조금 한번 이제 미달이 되는 사태가 한번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다행입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나라 미국의 신학,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던지
0: 네.
1: 좀 싼 데로 이사를 가던지
0: 그러고 있습니다.
1: 그 전통 있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되고 또 굉장히 큰 신학교들도 저 경제난에 봉착되니까 신학교 기숙사를
0: 네.
1: 매각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그래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건전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0: 네 감사합니다.
1: 총장님의 책임은 물론 학업에도 있겠지만은
0: 네.
1: 경제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0: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저희 학교도 교단의 신학교이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1: 또 아니 제가 이따금씩 신문 보면
0: 네.
1: 어느 할머니가 평생
0: 네.
1: 식당을 해가지고 고려대학에 거금을 기부했다, 연대에 거금을 기겠다, 숙대 뭐 이대에 했다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 그 신대원의 용인 산에 있대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에 가보면 좀 서먹서먹해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네.

0: 있고 또 온 거를 구차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신대원은 내가 봤을 때도 참 사람이 가서 한강이 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1: 네.
0: 그런 게 가능합니까?
1: 네, 가능하고요. 환영합니다. 저희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또 건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좀 동선이 좀 긴 편입니다. 하지만은 본관 건물에 오셔서 이제 저 얘기 하시고 방송에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한번 저 찾아오시면은 제가 차도 대접 해드리겠고요. 또 원하시면 강의도 한번 좀 들어가서 들으실 그러게요. 수 있도록.
0: 총장님 그럼 임기 하신 지가 얼마나 돼요? 거기 와서 총장 하시는 지가.
1: 제가 이제 신대원장으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면 저 임기가
1: 네.
0: 4년 있다가 또 다시.
1: 네.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나게 됩니다.
0: 그런데 미국에 보니까 보통 대학 총장이
1: 네.
0: 20년, 15년
1: 그렇죠.
0: 뭐 그렇게 있어 학교가 많이 발전되는데
1: 네.
0: 그래서 총장님의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총장님께서 아, 내가 임기 동안에 이런 걸 하나 해놓고 싶다.
1: 네,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0: 기숙사는요?
1: 기숙사, 이제 양지의 기숙사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당동의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예, 또 이제 교단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 연장 교육,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현장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는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0: 그럼 이제 이 신학 대학원만큼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좀 알려지고 싶다.
1: 네.
0: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더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1: 네.
0: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네. 외국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1: 현재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MDF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0: 네.
1: 아직 한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예,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수님들이 영어로 다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전 채플 또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방별 기도회 모임 또 이런 갖가지 이렇게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경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 DNA를 심어준다. 예, 정말 이거는 미국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학생들이 새벽 기도서부터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그런 그 한국 교회 그 경건한 모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비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1: 그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매칭을 시켜서 이제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하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또 이제 생활비까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이제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0: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1: 보통 한 학생 경우에 한 해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전도사로서의 사례도 조금 더 주고요.
0: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교회 장로님이나 네, 목사님이 네, 네. 야 나도 거기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1: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0: 근데 뭐 찍어야 되죠?
1: 네네네. 그래서 뭐
0: 종신
1: 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표 번호 있으니까.

0: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 것이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선교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도 방학마다 제가 고정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데가 일본에 제가 매 방학 때 가고 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는데, 현지에 가서 강의하는 일은 제가 직접 몸으로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니 우리 학교 안에서 3년을 꼬박 공부를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교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0: 예.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학생들 와서 1년 지내는데 1,600만 원 듭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 키워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DNA를 심어서 현지에 보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 오늘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극동방송에 PK 장학재단이 있어요.
0: 네.
2: 한국학생은 한 학기에 300만 원을 주고,
0: 네.
2: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은 4,000불을 주고,
0: 네.
2: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인데 이제 요새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게 네, 조정이 되는데, 네. 오늘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0: 네.
2: 학생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은,
0: 네.
2: 뭐 한국학생이고 외국학생이고,
0: 네, 네.
2: 저희가 다음 학기서부터
0: 아유,
2: 드릴게요.
0: 너무,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강웅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 강웅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혹시 사모님하고의 아니 난 안 가고 싶다. 따라와라 뭐 그런 갈등은 없으셨나요?
2: 전혀 이거면 제가 하나도 보태는 거 없이 전혀 없었고요.
1: 그럼 자녀들은?

0: 그때 셋이었습니다.
1: 아.
0: 딸 둘, 막내 이제 아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줘서
1: 그렇죠.
0: 가능했던 거고요.
1: 예.
0: 사실 저희는 그때가 한 2004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 또 아이들도 좀 어린 편이고 그래서 조금 한국 경험 한번 하자. 야, 애들한테 어떻게 다르게 한국 교육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때 목표는 한 4, 5년 사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4, 5년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 얘들이 한국말도 훨씬 더 잘할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20몇 년이 됐고요. 이제 아이들은 뭐 그 사이에 다 이제 대학 갈 때쯤 돼서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대학을 다녔고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 이제, 거긴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국 산모님하고 결혼했을 거고.
0: 네, 그렇습니다. 네.
1: 나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삼남매를 두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지금 사실 자녀 교육이 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신념을 가지면은 잘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황을 하더라고.
0: 그렇죠.
1: 그래도 목사님 내부는 뭐 자녀들 공부 잘 시켰네요.
0: 자녀 교육 쉬운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교 교수하면서 뭐 아이들한테 뭐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좋게 말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왔고 이제 대책 없이 온 거죠. 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2년을 학교를 보내질 못한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 좀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예, 곧잘해요. 그렇지만 학교를 갈 만큼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2년을 이제 아내가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원의 영통에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라고
1: 있어요.
0: 생겼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헤드마스터 되시는 그 이제 닥터 펜린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만나서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에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교목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또 카운슬링 또 같이 하면서 그때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해줬다라기보다는 아빠로서 조금 좀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는 저의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교목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 방학 때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데리고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저희 아이들도 셋 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10회 이상씩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큰애는 이제 영어 교사로 이제 한 10년 하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학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걔가 이제 네팔에를 세 번을 네팔만 이제 해마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다 학교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교사로 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네팔에 혼자 다니면서 학교를 지금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하고 셋째는 이제 셋째는 지금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이제 좀 늦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누나도 지금 이제 의대 4학년에 지금 있고 이제 곧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나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저희 아들 이름을 루카스라고 졌어요. 룩으로 그래서 의료 선교하라고. 그래서 누나도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0: 캠벌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든 랩티스트 학교인데.
1: 제가 거기 네. 명박도 받았고요.
0: 네, 그러실 것 같아요.
1: 총장님하고 많이 알고. 네, 그래서 저 포항에 한동대학하고 인연을 맺어줘서 법대.
0: 네.
1: 애들이 다 봐 통과를 하더라고요.
0: 네.
1: 좋은 학교요.
0: 네. 거기에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고 거기도 사실 들어간 것이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인터뷰할 때부터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한다 하니까 굉장히 그 인터뷰 분위기도 확 달라지면서 네. 선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돌아가신 총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0: 네, 그러셨군요.
2: 네,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탈북민 교회도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이제 가졌던 개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였고요.
2: 예.
0: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15년도에 1학년 우리 신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전도사님 탈북민 전도사님 하고 이제 보니까 아, 이 사람 잘 좀 키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아마 제가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김권능 목사님인데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1년째
2: 예.
0: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거기는 탈북민 한국 사람 몇 사람이나 모여요?
0: 현재 합해서 한 성인들이 한 80명 정도, 7, 8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한 3, 40명 됩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1: 그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제가 여기 불러서 한번 네.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네. 뭐 탈북 관계 네. 북한에 지금 뭐 방송 전화기 때문에
0: 네.
1: 탈북해서 여기 와서 간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0: 네.
1: 있어요.
0: 네. 네
1: 한번 만나서
0: 네.
1: 좀 저기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2: 예,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들을 때면 지쳤던 힘도 솟아나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여전히 저를 응원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떠올립니다. 다시 일어서게 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걷기를 나를 택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2: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게는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 여러 곳에 또 시골 지역까지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약해졌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라던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많이 모였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나도 사역자 돼야 되겠다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마구 나왔는데 오늘날 보면은 다들 곳곳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 요청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서 헌신

0: 신자나 신학생이나 이렇게 나와서 또 학교로 보내주는 수는 이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적은
1: 그렇죠.
0: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교회가 한국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1: 예, 그렇죠.
0: 부탁드립니다.
1: 한국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 네, 저희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 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하며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 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 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1, 2, 3, 4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 어느 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노성도님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성도님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방문했는데 아주 크고 맛있어 보이는 수박 10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박 10개 중에서 한 개는 목사님이 먹고 한 개는 목사님 어머님 드리고 나머지 8통은 목사님이 알아서 주고 싶은 사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로 제가 애청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전에는 수박의 주인이 노성도님이셨지만 이제는 제가 수박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박의 주인으로서 나머지 8통을 제가 드리고 싶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수박의 주권을 저에게 양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박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수박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물건에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행정에도 관리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자는 관리자는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까요? 두 말 할 것도 없이 그리고 의심의 여지도 없이 두 말 할 것도 없이 의심할 여지도 없이 구원의 모든 권한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권한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예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권한을 양도, 위탁,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존 하트 교수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용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성경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심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죄인을 용서하는 구원의 권한 곧 죄 용서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또한 로마서 5장 15절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 말씀은 구원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 말씀이 명확하게 확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권한이 있음을 증거하는 변치 않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권한의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주권이 사람이나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히브리서 4장 16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권이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죄로 인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 주시라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보다는 마태복음 7장 22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말씀처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헌신과 봉사와 노력을 의지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권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권한,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고 하나님도 예수님 자신도 성경도 예수님 제자들도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0: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죠. 하루는 어두운 밤과 밝은 낮으로 짜여집니다. 만물이 살아가는 공간에 이렇듯 시간이 들어와 비로소 질서가 잡히게 됐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이제 조금씩 밤의 시간이 늘어날 텐데요. 정상에 오르면 내리막이 있고 바닥에 닿으면 다시 오르막이 이어지는 이치는 비단 시간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는 모든 삶 속에서도 나타나죠. 빛이 좋은 날도 어둠이 짙은 날도 감사한 중에 고요히 품고 지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벳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 1, 2, 3, 4.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 발람의 축복의 말씀이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지만 발람은 도리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하죠. 참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선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감사.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참 좋은 내 친구, 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서로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여러분들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어서 참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9932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국악원 오자매 바다로 보말 따라왔어요. 조개도 잡고 언니들과 함께 남편 형부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 좋아요. 바닷바람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하루인 것 같아 좋아요. 네, 9932님. 야, 이게 지금 사연 안에 일이 짧은, 길지 않은 사연이잖아요. 근데 좋아요가 벌써 몇 번 나옵니까? 그 남편과 저기,

뭐 다 좋은 거예요. 네, 형부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세상 좋아요. 바닷바람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하루인 것 같아 또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야,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 근데 아, 국악원 오자매라고 하시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요.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는 네, 그 사연을 조금 더 붙여주시면 네,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바다로 보말을 따러 가셔서 여러분 보말이 뭐예요? 네, 아시는 분은 좀 남겨주세요. 보말. 네, 그리고 이제 조개도 잡고 하셨는데 조개는 알죠 제가. 네, 조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백합도 있고요. 네, 백합 중에서 또 좋은 거는 상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많잖아요. 뭐 모시조개도 있고. 아 근데 꼬막도 조개인가요? 네, 꼬막은 꼬막인가요? 조개인가요? 네, 그런 것도 네, 우리 바닷가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 분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좀 사연으로 좀 알려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말이 뭘까요? 그래요.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참 남편과 형부도 너무너무 좋고 참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모두가 좋아 보이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전과 후가요, 세상이 전혀 달라 보였어요. 주 안에 예, 행복한 세상이 되어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바람을 따라서

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내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하는 중에 또 봄알이 무엇인지 저에게 또 이렇게 싹 알려와 주셨어요. 바다 고동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 네, 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제주도 가신 거예요? 갑자기 부러움이 막 두 배가 되고 막. 네, 나머지 저의 궁금증은 누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사연으로 좀 남겨주시고요. 9809님 사연인데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2012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14년 가까이 함께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교회에 함께하는 것까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형제는 감정 기복이 심한데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고 한마음으로 교제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그 형제님, 9809님의 이 마음을 먼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이 시간에 정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형제님이. 자, 9809님은요, 이 형제님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함께 하자 했던 그 일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2012년이라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나요? 그만큼 그 형제를 깊이 생각해 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급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14년 동안을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함께하는 것까지 부담스러워하고 한다 하셨는데 이 마음부터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9809님의 이런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마음 쏟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님을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애달아 하겠어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주의 은혜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곳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누리며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사는 형제님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9809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선한 그 애씀들 결코 헛것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이 응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가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한부영님의 동행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욕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포스코 DX가 2026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8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장애인식 개선, 환경 문제,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등을 주제로 하며 장애인 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장애인도 팀원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영상 제작이나 유튜브 콘텐츠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재활재단이 제21회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을 열고 7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전시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예 작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은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아기들의 웃음소리는 무척 해맑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은 매우 안쓰럽죠. 세상 티끌이 묻어있지 않으니 그런 지극한 감성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은데요. 그 함박꽃 같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어른들은 각별히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유아 유튜브의 재잘거림을 듣는데 천사들의 합창을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강건하게 자라서 빛된 행실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화슬기의 감사송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스웨덴에는 하루 한 번 차와 빵과 쿠키 같은 걸 즐기는 디저트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걸 피카라고 부른다네요. 피카는 집이나 공원, 직장 등 장소에 상관없이 잠시 한숨 돌릴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 사람들에게 피카는 그저 오후의 티타임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을 느리게 음미하는 그런 의식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루를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요. 눈 뜨면 출근 준비, 가족들 챙기랴, 또 집안일 하랴. 이 해야 할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정작 이 삶을 살아내느라 삶을 음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작은 디저트 타임 됐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천천히 음미해보는 시간,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야나의 심피와나 오늘 첫 곡으로 시와 그림의 주품의 품으소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스웨덴의 그 디저트 시간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잠시 멈춰서 삶을 음미하는 시간,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겠죠.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찬양 듣고 오죠.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짐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손재석의 주를 찬양까지 함께 듣고 옵니다.

원유경의 믿음이 넣어진 자리 중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하자마자 어둠이 걷히고 고통이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는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신 분으로 인해 버티는 것이다. 고통과 기쁨이, 소망과 슬픔이, 두려움과 평안이 함께 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함이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난제의 답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시다. 그 눈물 골짜기에서 고통의 파도를 딛고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그분 안에서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은 이 모든 것을 안고 그분과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고난의 이유를 집요하게 찾고 인생의 난제를 치밀한 논리로 설명하기보다 삶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분을 발견하고 그저 그분과 함께 걷길 바란다. 그분과의 이 동행을 통해 삶을 지낼 때 언제나 이 슬픔과 기쁨의 역설을 누리길 축원한다. 주님만이 이유를 찾는 사람들의 유일한 이유가 되신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벳의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진아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PS 콜라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보다 부

부족함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이미 주신 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가족,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생각해보면 감사의 제목 정말 많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들 들으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이브투 마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좋은 씨앗의 선하신 목자, 그리고 강찬의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토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서재현의 믿음의 여정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너의 슬픔에 옷, 고통의 옷을 벗어 이 나무에 걸쳐놓아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슬픔의 옷을 훌훌 벗어 던집니다. 천사는 그를 데리고 나무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옷을 하나 가져가거라. 그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슬픔의 옷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이 벗어놓은 옷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슬픔이 가장 커 보이나요? 나의 삶의 무게가 가장 힘겨워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강중현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원웨이 싱어즈가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당신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은 불안감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편히 쉬지 못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처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깨닫고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육체가 재충전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깊은 쉼을 얻을 수 있다. 몸이 지치고 영혼이 불안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나를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생기는 회복된 마음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전에 들으신 찬양은 동방현주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찬송 세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국립합창단의 기쁜 소리 들리니

곡 이어지는 찬양은 유지연님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 찬송 성자의 귀한 몸 그리고 아이노 쌉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세상 어디에 있어도 슬픈 사람은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외로워요. 영화 카모메 식당 중에 대사인데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날씨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날씨는 우리의 선택에 있죠. 슬픔과 외로움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슬프고 외롭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어도 기쁜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 있어도 즐거운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행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세요.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1

02-3229-29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 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하며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6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 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0: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찬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GR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대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더워졌지요. 지금은 6월인데 7월, 8월처럼 날씨가 무척 더워요. 본격적으로 여름 무더위가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름 나는 방법이 있나요?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또 우리는 GR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여름에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위를 잘 이겨낼 지혜와 건강을 분명 주실 거예요. 더위를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여름 무더위를 우리 이겨내봐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2학년 친구의 사연이 도착했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가져왔어요. 2545번님의 사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홍천에 사는 2학년 전교생이 7명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서호입니다. 지금 할아버지의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방송을 듣고 사연을 보냅니다.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저도 그래서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 정말 멋진 사연이지요. 초등학교 2학년인 연서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는 전교생이 7명뿐이래요.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서로를 더 잘 알고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서호 어린이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니 정말 멋진 어린이이지요. 연서호 어린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연서호 어린이의 기도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의 모든 기도도 모두 다 기쁘게 받으세요. 또 찬양에서는 어디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은 너와 나의 얘길 기뻐하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요, 등교길, 하교길, 집에서, 학교에서,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들으신답니다. 연서호 어린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사연을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항상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켄 프레이즈의 기도, 파이디온 선교회의 기도는 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은 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겠나요? 나는 지진이 난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대부분의 죄수들은 불평하고 화를 내는데, 그날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상한 죄수들이 불평하는 대신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졸고 있었는데, 땅이 흔들리며 여기저기서 무거운 쇠문들이 열리는 소리와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어요. 나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가 지켜야 했던 죄수들이 분명 도망을 쳤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만약 죄수가 도망쳤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그날은 나의 삶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된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2: 이제 다 망했어.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이제 난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해.
0: 이렇게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죽으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예요. 감옥에 갇힌 죄인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거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거친 죄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더 거칠게 죄인들을 다뤘을 거고,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죄인들을 향해 너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 나에게서 친절함은 기대하지도 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간수가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에 대해 똑같이 거칠게 대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며 친구로 사귀려 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나 그렇게 대하는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쁘다는 말을 듣는 어린이, 거칠고 불친절한 아이뿐만 아니라 착해 보이고 친절한 어린이도 죄인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저 아이는 나쁜 아이야. 고친 아이야. 결코 친구로 사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어린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 모든 죄인을 위해서 말이지요.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를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너도 나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어요.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찬양할 때 땅이 흔들렸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를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죄수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였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심한 매질로 온몸이 아팠을 테고 심한 고통이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그들을 묶었던 사슬과 착고가 풀어졌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 할 때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선함도 자비도 없었을 간수에게 친절함으로 대하며 그의 귀한 생명을 보존하게 했어요. 간수는 그의 굳고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과 신라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 그와 그의 가족은 바울과 신라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이후 간수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친절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듣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거칠고 말썽꾸러기인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바울과 신라처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죽게 오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바울과 신라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간수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 키즈벤처의 기적 속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지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Yorobun,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어머니들을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는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자유, 묵상, 나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 마더와이즈 대표이신 조은영 사모님과 두 분 어머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사모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섯 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포도나무의 원리에 대해서 또 저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는 사랑의 양동이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2: 네.
1: 좀 소개해드릴까요?
2: 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3089님 보내주셨고요.
2: 내가 하려고 할 때 사랑의 양동이는 밑 빠진 양동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부모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971님께서 네, 써주셨어요.
1: 네, 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청취자분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모님.
2: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든 생명, all lif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0: 사랑의 양동이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부터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양동이라 그러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욕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가 다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받음. 우리 모두 다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속감, 우리의 정체성이죠. Who we are. 그 세 가지가 우리 모두 다 그 욕구가 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만들어주시고 그 사랑의 양동이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1: 네. 지난 시간 나눔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함께 나눌 때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공감하는 부분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점들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마더와이즈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 공부 묵상.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김혜리 집사님, 현승미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사모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알아볼 그 다섯 가지 원리 중에서 오늘은 가지의 원리, 문제의 뿌리이네요.
1: 네, 우리 지금 공부하는 자유의 공부의 주제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듣고 그리고 암송까지 했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잠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대신 예수님한테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럼 그 열매들이 무슨 열매들일까?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많이 아시는 열매들이잖아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저한테 제일 힘든 그 절제. 이 열매들은 우리가 막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이 열매들을 맺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 남편들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하면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끔씩이 아니고 왜 지속적으로 이 열매들이 없나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0: 네. 가끔 정말 저희가 은혜 충만해서 정말 저희 안에 기쁨과 그 예수님의 생명이 막 정말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지만 완전히 바닥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왜 이러지? 하는 때가 있죠.
2: 그런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조금 부끄러워지는데 방금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가 맺히는 건데 내 힘으로 그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오래 참으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매일의 삶이 여전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참 많구나. 그래서 그 열매가 내가 맺어보려 하지만 참 맺혀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저는 이 말씀 공부 맨 처음에 할 때 많이 이렇게 좌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맞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열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 낳기 전에 주님과 진짜 너무나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열매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고 그런 핑계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거기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다고 그리고 우리가 각각 가고 싶은 길로 갔다고 영어로는 We all have strayed. We all are like sheep.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각각 가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비치면서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려면은 그 가지가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생명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은 그 생명이 가지를 통해서 나와서 열매들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가지 안에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수도가 물이 막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갈 때 뭐가 막힌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가지 안에 그 생명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열매로 맺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0: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육신이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성령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그 생명을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1: 네,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막는 우리의 육신적인 나의 모습.
0: 네.
1: 좀 아프고 약간은 보기 무서우기도 한데요. 또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죠.
0: 네. 그래서 그 육의 모습, 그 정의를 내리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육신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 욕구들, 사랑의 양동이를 채워야 되는 그런 욕구들, 필요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을 육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봐도 될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확와 닿아요.
0: 글쎄요.
1: 어떠세요?
2: 매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고 싶어서 조바심이 늘 항상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지금 당장, 남편에게도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근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이뤄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되게 조바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좀 반성이 되네요.
0: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 공부 나눔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찬양 한 곡 함께 하신 후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 공부 나눔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1: 그러면 우리가 그 육신의 특징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 모습 안에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막혀진 부분들 육신의 특징 첫 번째는 통제를 한다. 컨트롤러라고 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맨 처음에 이거 공부했을 때 생각 통제? 근데 좋은 엄마 되려면 통제하는 것이 우리 역할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때 말씀을 더 자세히 보니까 네, 통제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그 방법으로 이르려고 하는 것이 그 육신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깊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건 나의 모습인데. 그래서 통제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거의 즉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 그것을 컨트롤 통제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적대적인 행위라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우리 어머니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0: 적대적인 행위로 그 상황이나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던 네. 상황.
1: 네. 지금 뭐 우리 자녀들 생각해봐도 되고.
2: 저는 지금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나서 긍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건 대부분 순종이겠죠. 순종의 긍정적인 반응이 오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잘 해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절당할 거라는 거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부드럽게 아이에게 숙제 몇 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몇 시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숙제했어? 아니요. 너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선 화부터 먼저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둘째가 요즘에 제게 하는 말이 뭐냐면 친절한 우리 엄마는 사라졌어요. 요즘에는 화만 내는 엄마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무슨 대답을 하기도 직전에 화부터 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네.
0: 저는 요즘 20대 딸의 그 방을 좀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네. 제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대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게 말로 막 적대적인 것보다 그 아이를 비난하는 눈빛이나 뭐 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 반응을 조금 더 약간 차갑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요즘 좀 통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근데 두 분 다 원하시는 것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0: 네.
1: 네, 아이들 뭐 공부하기 원하고 방 좀 정리하기 원하고 하는데 그 반응을 즉시 엄마가 원하는

0: 말할 때, 그리고 통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깊숙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아이가 방을 잘 정리하면서 엄마도 잘 보이게 돼요. 그렇죠? 우리 집 누가 오든 그리고 좋은 엄마 이걸 잘 가르쳤던 엄마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를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할 때 내 수준으로 하는 그것 이 아이가 뭐 성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엄마 나의 사랑의 양동이를 내가 내 방법으로 채워가려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의 역할을 그 특권을 안 주셨어도 되는데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뭐를 채워가려고 하는 건가 인정받기 원하는 것 그렇죠? 이 아이들이 내가 화를 내도 뒤돌아서면은 후회하지만 그래도 엄마를 사랑해줘야 돼 하는 그런 욕구들을 내 방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할 때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네. 게 아니고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더 깊숙이 그 열매를 못 맺는 거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관계들이 진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진짜 영원한 열매들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막고 있는지 자녀들 삶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관계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다 좋은 행위 다 엄마가 해야 되는 행위지만은 내가 이걸 왜 원하는지 그리고 내 왜 지금 원하는지 네. 그리고 내가 내 방식으로 통제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런 질문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양동이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권위적인 것을 계속 밀고 가는 길에 내가 내 양동이를 채워가려고 하는 시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도 되고요.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공부 묵상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과 가지의 원리, 문제의 뿌리 중 육신의 모습에 대해 나눴는데요.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길 소망합니다. 문제의 뿌리인 저희의 육신, 이 주제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시간 들으시며 공감하시는 부분, 또 느끼신 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듣기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더와이즈의 지난 방송들이 목록별로 정리되어 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자유롭게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우리 결단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 그 재림의 영광된 날을 우리가 마음속에 사모하며 그려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기도의 일꾼들이 하나님 올여름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당연함의 천국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전에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나도 홍해 갈라지는 것 눈으로 한번 참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 아침 내리는 그 만나를 내가 한번 보고 그 만나 맛을 한번만 보았다면 나 진짜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듣고도 남는 구름 기둥과 또 캄캄한 밤의 불기둥이 여러분 얼마나 장관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때 출애굽 때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기적들을 내 눈으로 내가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진 믿음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졌을 텐데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절대 의심하지 않고 이런 기적들을 내 눈으로 한 번만 보았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참 하나님 잘 믿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다 해보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초월적인 어떤 기적을 갈망하는 본성이 있어요. 늘 나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좀 의아한 장면들을 목도하게 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백성들이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을 본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매일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왜 이래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기적을 수천 번 봐도 너희들은 똑같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강야는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지요. 물을 구할 수 없지요. 우리가 입을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과 내 수고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지요. 기적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이 말을 뒤집어서 내가 광야에서 하루를 산다는 말은 내가 기적 속에 하루를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넘쳐났다니까요. 목이 마르다 하니까 바위를 치니까 무공의 생수가 터지고요. 그들은 그것을 마음껏 마시고 목욕하고 씻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기적 천지였습니다. 4절을 보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금요일 날에 남아공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 함께했던 집사님들이 제 얼굴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틀 안 씻은 얼굴이 맞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래 안 씻고도 그렇게 깨끗한 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이냐 하면은 기적밖에 없는 곳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바로 다 죽어요. 광야는 여러분 물이 없으면 그냥 다 목말라 우리 죽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어딘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지만이 사는 곳이 광야죠. 그런 면에서 보면 광야는 기적이 없는 곳이 아니라 기적밖에 없는다는 말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란 말입니다. 우린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은행에 잔고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도시지 문명 속에 있지 광야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태만 다를 뿐 우린 다 광야에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리면 우리 어떻게 살 겁니까? 수많은 여러분 별들의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것들을 다 대기권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이번 선교 기간 동안 내내 어지럼증으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 이동을 하고 어디로 가고 마음껏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어지러우니까 모든 것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몸이 어지러우니까 설교하기는커녕 서 있기가 힘이 들어요. 케이프타운에 있었던 주의 군사교회 어린이 예배 때 참석을 했다가 어지럼증이 와서 좀 늦게 참석했습니다. 그 예배하고 아이들의 치킨 수프 먹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보는데 너무 설교해주고 싶은데 어지러워서 설교를 해줄 수가 없고 너무 아이들을 축복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해줄 수가 없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어지러우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멀리까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몸뚱아리를 쳐다보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냥 건강하게 어지럽지 않게 걸어다니는 자체가 기적 속에 있었던 것이구나. 어지럽지 않고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있어서 우리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우리는 광야에 떨어져 있고 기적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이 터져서 물을 마셨다면 우리는 수도를 통해서 물을 마시고 이게 방식만 다를 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다면 우리는 마트에서 또 장을 보고 배달을 시켜 먹는 방식만 다를 뿐 공급자는 동일하십니다.

공급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해서 돈 벌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고 지식을 주지 않고 직장을 주지 않고 환경을 주지 않는다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먹고 살 겁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것들 다 기르시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새들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 같고 스스로 노력해서 둥지를 만드는 것처럼 스스로 집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들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있고 하나님이 다 먹이셔,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새가 날아다니면서 눈을 주셔서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작은 벌레를 발견할 수 있는, 벌레를 만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그렇게 생태계를 유지하게 하면서 모든 새들을 지금도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돈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밤에 찾아오셔서 오늘 네 계좌에 10억 넣었다, 뭐 이렇게 혹시 말씀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취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지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늘 먹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 먹이신다니까요. 우리는 아침에 출근도 하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거래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자도 하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내가 하는 노동이다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공급한 루터입니다. 루터. 많이 준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고 흘러보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먹이시고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지능을 주셔서 먹이시고 어떤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끊임없이 주시죠. 우리 선교팀은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계신 선교사님 약 70분 정도와 케이프타운에 계신 선교사님들 약 한 60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제공한 김치를 10kg씩 한 가정당 나눠주고 또 바베큐 파티를 하고 김치와 삼겹살을 구워서 잔치를 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행복해하는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도 몸이 아팠지만 막 행복이 전염이 되어서 그 선교사님들이 웃으면서 서로 하나 되고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만나서 호호 웃고 깔깔거리고 행복하게 먹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본 것만으로도 여기 온 이유 충분하다. 얼마나 행복해하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담비 내리는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거기 가져가서 그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김치를 다 제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획하시고 사용하여서 그곳에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먹이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린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어느 젊은 선교사가 페트병에 먹다 남은 부대찌개를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왜 가져가냐 묻게 하시고 김치가 귀해서 부대찌개를 집에 있는 아이들 먹이려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에게 김치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 가서 확연하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미 시나리오를 썼고 제 머릿속에 계산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시나리오가 쫙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먹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냥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그 땅에 베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도구죠, 도구.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구가 되었다는 게. 그 땅이 기적이었습니다. 광야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없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기적밖에

없다는 곳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적이 없는 곳이 아니라 기적밖에 없고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우리처럼.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적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은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적에 익숙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기적에 익숙해져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홍해가 쭉 갈라지자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우리말로 이게 뭐야인 줄 아시죠? 이게 뭐야 하니까 이게 뭐야가 된 거예요. 그 떡이. 이게 뭐야 하는데 만나가 되었는데 저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뜻입니다. 만나가. 이들은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이 경탄하는 기적에 그들은 익숙해졌고 기적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들은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당연함이 아닐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것은 어찌 보면 결핍이 아니라 당연함이 아닐까? 여러분 당연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보지 못하게 눈을 만들어버려요. 당연함은 기적을 평범한 일로 다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익숙하면 감탄을 빼앗아가 버리고요. 당연하면 우리 안에 모든 감사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홍해를 본 사람이 아니라 홍해를 보고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아, 이런 사람을 무서워하겠구나. 40년을 만나를 먹고 있어도 40년째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시다니 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사단은 정말 제일 무서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단이 무서워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건강을 잃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게 있어 보여요. 그건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 오늘 건강 뭐 이거 당연한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영적 눈을 가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지만은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위험하지만 말씀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가족이 없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더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랑하는 이들이 없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위험한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당연하게 여깁니까?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당연함에 천국에 앉아서 진짜 천국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당연함의 천국이라 지었는데 여러분 듣기에 낯선 제목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 제목 안에 인간 존재와 어떤 복음에 깊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제목 안에 어쩌면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제목을 오늘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천국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국 속에 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진짜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깨트리는 환경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깨어지지 않으면 당연함의 천국 속에서 머물러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적들을 기적으로 볼 눈이 없이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주

이게 하시고 낮추시게 한다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너 죄 지었으니까 징계 좀 받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당연함에 이 기적들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적에 중독된 이 사람들, 이 백성들에게 이 당연함에 천국에서 나와서 무너뜨려서 우리를 진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트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 아니라 먹을 것이 당연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세상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 아니라 먹을 것이 당연하지 않는 곳.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 끼 먹었던 음식은 당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모든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물이 당연하지 않는 곳이라니까요. 물 한 잔을 마시면서 당연하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물을 마셔야 그 물이 기적이 됩니다. 그래야 만나가 기적이 되고 물 한 모금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광야에서 줄이게 하셨다는 것은 굶겨서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당연함의 천국을 제거하게 하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줄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퀴즈라는 프로를 보았는데 제 동년배 좀 되는 유열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가 그 프로에 나왔어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적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수 유열 씨는 7년 전에 특발성 흉말실질 탄력섬유증이라는 아주 희귀 폐질환을 알았다고 합니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이죠.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희귀 질환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폐이식 수술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어떤 기증자가 나타나서 폐이식 수술을 받아서 그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그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손가락이 움직여서 잼잼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지 아십니까? 라고. 한 발 걷는 것이 나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발을 걷고 두 발을 걷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대소변을 남의 손에 맡기게 되었을 때 인간 존엄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데려가 달라고 제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항문을 닦아주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 자리에서 보면 시발로 걸어가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오는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화장실에 볼일 보고 가서 자기 혼자 뒤처리하고 오는 것을 그 가수가 그래요. 저 사람들은 천국 사네. 너무 수치스럽고 누군가가 자기를 다 닦아줘야지만이 살 수 있는 자기 형편이 되어보니까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고 오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퇴원한 날에 차를 타고 차창 밖에 들여다보는데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던지 눈이 부시더라 그렇게 말하더라. 저는 그 사람의 말이 꼭 천국 그걸 본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대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 학교 데려다주는 걸 그걸 제가 제일 먼저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절대 뺏기지 않을 내 차지입니다. 아이 학교 데려다주는 그 기쁨을 나는 빼앗기고 싶지 않, 그거는 정말 내 차지입니다. 앞으로 나만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앞으로 천국 갈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못 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거든요. 심령이 깨어져서 가난해지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천국들이 막 무수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유열씨가 창가에 비친 그 평범한 일상을 보고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창밖의 풍경은 원래 늘 있던 것이었습니다. 해살도 늘 있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늘 있었고 그 길도 늘 있던 길이고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웃고 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그 곳에 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깨어지고 가난해지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숨이 막혀지자 숨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오늘 이 하루가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당연함의 천국이 무너진 자리에 진짜 천국이 보이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함이 무너져야 진짜 천국이 여러분 보입니다. 저는 유열 씨의 고백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이 천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당연함에 천국에 빠져 살면서 여러분들은 진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당연함에 천국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함의 천국에 빠져서 가족들, 건강한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라는 이 천국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옥으로 만들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가족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교회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언제나 당연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김으로 모든 것을 지옥으로 만들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혹시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진다는 것은 산소 호흡기를 쓴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삶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사람에게는 어지럽지 않게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천국입니다. 누군가 함께하는 그 식탁이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천국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걷는 똑깍똑깍 걸음 소리 내고 걸어가는 우리 형경자매의 눈에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운전해서 아무 때나 갈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운전해서 드라이버 가서 어디 좋은 찻집 가서 차 한잔 할 수 있으시죠? 운전을 해서 어디나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병은 장만 쳐다보면서 아무 때도 못 나갈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전화 한 통 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식들이 많은데 여러분 부모에게 오는 전화벨은 천국에서 오는 전화벨 소리입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는 걸려오지 않는 번호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오는 건 여러분 이건 천국에서 온 것처럼 우리가 기쁘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절대로 걸려오지 않는 전화가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막 귀찮아하고 우리 혼내죠 부모들은. 가장 그리운 소리가 나중에 됩니다. 너무도 듣고 싶어. 엄마 밥 줘.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 소리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차를 마시고 수다 떠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천국의 한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당연함의 천국들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우린 너무도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함의 천국이 무너져서 진짜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열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 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밀가루로 반죽을 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한참을 만지면 거칠었던 밀가루가 어느새 덩어리가 되고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한 반죽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반죽이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저의 눈에는 아, 저 반죽은 이제 버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실패한 반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질면 밀가루를 더 뿌리셔서 다시 뭉치시고 그렇게 어머니의 손에서 다시 만져진 반죽은 언제 실패했냐는 듯이 결국에는 맛있는 음식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실패한 반죽을 향한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기장애의 작업장으로 보내셔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생생한 그림 언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빚는 토기장애이고 너희는 내 손의 진흙이다. 혹시 너희 인생이 내 손에서 터져버리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다시 더 아름답게 빚을 수 있단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토기장애의 손에서 터져버린 진흙덩어리 같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괜찮아. 내가 너를 다시 빚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첫째 우리는 위대한 토기장애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애의 집에 내려가서 본 첫 번째 장면은 바로 토기장애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농로는 발을 돌리는 물레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흙은 스스로 어떤 모양이 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진흙은 그저 토기장애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뿐입니다.

토기장이가 넓은 그릇으로 만들면 넓은 그릇이 되고 길쭉한 병으로 만들면 길쭉한 병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스스로 종교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흙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존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오직 위대한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0: 한 인생, 내 힘과 내 뜻대로 돌리는 인생의 농로는 결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주님, 저는 주님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빚어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토기장의 손에서 가장 안정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터졌다라는 말은 망가졌다, 썩었다, 파괴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진흙 속에 작은 돌멩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흙의 강도가 약해서 모양을 만드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빚어져 가던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죄라는 불순물 때문에 혹은 예상치 못한 고난의 압력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녀가 엇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꿈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절망하지요.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실패작이야. 그러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토기장이는 그 터져버린 진흙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는 그 진흙을 바닥에 내팽개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한 진흙 덩어리를 다시 뭉쳐서 자신의 생각에 더 좋은, 더 완전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깨어짐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 깊이 있고 더욱 겸손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 줄 줄 아는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 깨어진 조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의 손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분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실패는 위대한 반전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나는 너희를 깨트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비록 망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니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다시 빚어가실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의 교만과 옛 습관을 깨트리는 아픈 과정을 거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굳게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할 때 그리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의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마다 상처받고 깨어진 못생긴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여러분의 영혼을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2367번, 063-584-236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합니다.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 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드러낼 수 없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저는 바로 믿음이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처럼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숨긴다고 해서 그렇다고 사라져 버리지 않는 것. 바로 믿음이겠죠.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북한

땅 가운데 종교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또 예배도 또 기도도 멈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북한 성도들의 믿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숨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테고요. 또 누군가는 들키지 않기 위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부르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북한의 교회를 기억하면서 북한 땅을 품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 시간 친히 북한의 그 교회를 주님께서 목양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그 땅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회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첫 찬양과 함께 웃금복 출발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더 라이트 워십의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북한의 현실은 분명 깊은 어둠처럼 여러분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감시와 두려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억압 속에서 믿음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요, 빛은 결코 어둠에 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지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 또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울려지고 있는 북한 성도들의 그 찬양, 그 작은 믿음의 불씨들이 지금도 북한 땅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더 선명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 빛과 함께 북한 땅으로 이어지길 소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전에도 북한의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해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여러분 마음 모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려움을 당한 북한 성도가 보내온 편지를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것을 준비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와 사역자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정오에 북녘 성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실황이 녹음이 되어 극동방송과 단파를 통해 북한에 보내지고 있는데요. 혼자서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라디오를 듣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달에 한 번은 탈북민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탈북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듣게 된 이야기가 놀라워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40명의 탈북민 성도들이 출석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보낸 거라 생각합니다. 5년 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때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이 함흥인데요. 기독교 역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 해방 전에 120개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교회들이 세워졌던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해방되고 두 번에 걸쳐 토지 개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방 전 주소로는 찾을 수가 없어 토지 개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북한 사람을 통해 10개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홍에 10개 교회를 건축하려고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건축 헌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오면 비전에 대해 함께 나누고 그것에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비전에 동의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탈북민 목사님의 표정이 시종일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6번이나 죽었던 목숨입니다. 지금도 신장에 문제가 있어 맵거나 짠 것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아요. 남한에 있으면서도 마치 북한에서 굶주리던 때처럼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잊지 않고 그 땅에 갈 준비하라고 훈련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남한에 보내서 먼저 복음을 듣고 북한의 문을 여실 때 그 땅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힘써 감당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 통일의 마중물임을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남한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남한에 와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아파하고 방황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자신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한에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50명 미만입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는 교회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한국 교회가 복음 통일의 마중물인 탈북민 교회와 연합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을 준비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북의 분단으로 체제가 다르고 언어가 이질화된 타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성도들과 교회가 연합하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통일의 때를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탈북민 교회를 통해 복음 통일의 때를 준비해 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일에 공급하심이 가득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하는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이어서 김경현님의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과 이란이 107일의 전쟁 끝에 종전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합의 서명이 있기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8년 전 이맘때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걷는 모습인데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올라온 사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란 문제를 정리한 이후 북한 문제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초정밀 타격 기능을 갖춘 신형 순항미사일과 유도무기들을 잇따라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을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휴전선 인근 최전방에 배치하겠다며 군사적

0: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국으로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재래식 무기의 교체와 신형 무기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중동이 아닌 북한에 관심이 쏠린다는 이야기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8년 전 이맘때 평화롭게 시작된 대화는 끝내 결과를 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세계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수차례의 전쟁의 폭풍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북한을 향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평화를 위함일지 또 다른 군사적 마찰이 될지에 대해 누구도 섣불리 장담하지 못하는 묘한 긴장이 흐르는 것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이 그 사이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K-팝의 흥행뿐 아니라 무기, 방산과 반도체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공급처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한국을 무대로 전쟁이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일으켜 국제사회의 성장이 늪에 빠지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때에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외교의 역학 관계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묶으시면 풀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풀면 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반도에 긴장과 갈등이 아닌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유관국들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모든 결정에 섭리하사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시며 비핵화의 과제를 완수하며 복음적 통일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반도에 정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도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모든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대한민국 한반도를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비 준비하시니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구경 안 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세요? 사실 선물의 종류보단 선물에 담긴 의미와 마음이 특별할 때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저는요, 소중한 기도의 동역자이자 친구인 언니가 줬던 선물이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데요. 한 번은 핸드크림을 선물로 주면서 이런 메시지를 적어줬어요. 늘 기도하는 너의 귀한 두 손이 건강하고 예쁘길 바래 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립글로즈를 선물로 건네주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너의 입술이 늘 촉촉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라고요. 그래서인지 언니가 선물해준 핸드크림과 립글로즈를 쓸 때마다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귀하고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갈수록 감동과 감사는 더 커져만 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의미와 깊이를 더 깊이 깨닫는 감동의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문용택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오늘도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마음의 쉼과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 꼭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이야기 나누기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남겨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6244님, 영덕에서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봅니다. 지난주는 새 생명 초청 주일이어서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다녀왔어요. 계속 안 가시려고 하셔서 설득하느라 애 좀 먹었는데 막상 가보시니 좋으셨는지 다음 주에도 또 가시겠다네요. 신청곡 민호기 목사님의 감사 위에 감사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와, 또 가시겠다는 그 결정에 6244님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시길 또 함께 기도할게요. 신청하신 찬양 감사위의 감사가 6244님의 고백일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524님, 날이 더워서 여름 이불로 교체하며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잘하셨네요. 날이 부쩍 더워져서 이불 교체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도 잘하시고요. 더욱 단잠 주무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9253님, 친척의 별세로 일산 장례식장으로 가며 듣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신청하신 찬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6244님이 신청하신 찬양이죠. 감사 위에 감사까지 함께 하시죠.

네, 방금 들으셨던 찬양의 가사처럼 감사 위에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함께 하실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4711님, 다음 주에 친정에 갈 때 가져다 드리려고 라디오를 사서 잘 되는지 시험하려고 듣고 있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방송이 나오네요. 친정 어머니가 조기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그 기억의 끈을 놓기 전에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극동방송 청취하게 하시려고 라디오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신청도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도 전해주셨는데요. 어머님께 너무 복된 선물을 준비하셨네요. 뭉클합니다. 우리 4711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남편분이 방송사로 전화를 주셔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런 사연이었어요. 아내가 치매에 걸려 기억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는데 저는 잊어버려도 좋으니 평생을 깊이 만나주신 주님만은 잊지 않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셨던 그 제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주님이 회복시켜주시고 기억도 지켜주시길 함께 기도할게요.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7404님,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오늘도 저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게는 아픈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힘을 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언니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감사를 잃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게 들려지는데요. 늘 평안하시기 바라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마음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위로가 될 만한 찬양 함께 들을까요?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소프라노 최종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0490님,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안식을 베푸시고 평안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고 복된 주일을 맞게 되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를 그대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주님께 미리 감사하며 복된 주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을 본문으로 고향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한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나눠보면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야곱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나머지 여정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후계자로 하나님은 삼으셨어요. 24절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합니다. 라반이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떠난 3일 뒤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라반이 스스로 만든 일이죠. 라반의 양들과 야곱이 치는 양을 3일간의 거리를 두고 같이 잊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3일 뒤에야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추격대를 구성했어요. 야곱 가만두지 않는다고. 뒤에 보면 우리 보면 읽을 때 뭐 딸도 내 딸이고 이 손자 손녀도 내 손자 손녀고 이 재산도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라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훔쳐서 도망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야곱이 10일 동안 도망갔는데 이 바다나란에서 길라앗까지요 이 야곱이 간 거리가 48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에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30 내지 40km 정도 된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480km를 10일간 걸었다 그러면 하루에 48km씩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도망간 거예요. 정말 죽으라고 줄행랑친 거예요. 자기 어린 자녀들 그리고 재산들 그 모든 때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도 건너고 해서 바로 이 길라앗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라반은 추격한 지 7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루에 70km 정도를 달려서 뒤쫓아 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70km라면 거의 잠 안 자고 달려올 거예요. 왜일까요? 독이 올라서 그래요. 사람이 화가 나고 독이 오르면 물불 안 가리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막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이 야곱 잡히면 죽이겠다고 내가 모든 걸 갖고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잡으러 갔는데 10일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29절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 삼가라는 이 표현은 너 조심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제 삼촌한테 잡히면 이제 나는 죽든지 아니면 혼자 가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다고. 그럴 때 뭘 깨달았냐면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 억눌렸던 서름과 탄식들이 터져나온 거예요. 삼촌 20년 동안 내가 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그리고 당신의 양태를 위해서 6년간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당신이 나에게 10번 이상이나 기준을 바꿔가지고 뭐 점 있는 양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자꾸 태어나면 아 그러지 말고 얼룩진 양으로 바꾸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10번 이상이나 변역해서 나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자기 서름과 속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야곱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야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야곱이 성실하니까요. 성실하긴 성실했죠.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아니요. 남보다 탁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복받겠다는 야망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쳐서 왔던 사람이에요. 전혀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굳이 찾자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몰라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여쭤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대답할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라는 대답하고 또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공급해주는 그런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 그것이 우리는 은혜,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 자녀 삼아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한쪽으로 보면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흘러왔는데 돌아서서 다시 다른 한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참 힘든데 살아온 거는 인생 자체가 광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삶을 보면 아, 나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쓸모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야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야곱을 축복의 계승자로 그렇게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야곱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서 후손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인생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야곱은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돕는 겁니다. 31장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42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보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할 때 야곱의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한 것을 기억했어요. 베델에서의 기억을 갖고 있어서 14년,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14년이 끝난 날 자기는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라반이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이 정착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흐트러 버렸어요. 삼촌의 낯 얼굴빛이 옛날과는 달랐고 삼촌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이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들어오게 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셨을 때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데, 문제는 어려운 게 뭐가냐면 야곱이 생각할 때 저 삼촌이 나를 놔주겠나, 그리고 자기 자녀들 두 딸 그리고 종 그리고 손자 손녀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떠나보낸다면 홀로 떠나보낼 거야, 언제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아내들이 라반의 딸들인데 내가 아버지를 떠난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주겠는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현실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보니까 그대로 흘러가서 이 야곱이 떠났구나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라헬이 나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고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반이 떠나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떨 때 사랑하시냐 면 우리도 자녀들 볼 때요, 순종하는 자녀가 참 사랑스럽잖아요. 귀하죠. 저도 제 딸이 말 잘 들을 때 너무너무 귀해요.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래요. 근데 말 잘 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뭐 얘기해서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챙겨줘요.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그래서 도와줘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문제를 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은 이 야곱을 믿음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한 땅을 야곱에게 줘야 되고, 야곱에게 자손이 많아서 또 이 자손을 통해서 축복의 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만들어 놓으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요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문제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없는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면서 삶이 더 꼬이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우세요. 도우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로왕에게 갔어요. 갔는데 몇 번 거절당한지 압니까? 열 번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거절당하면 그 거절당함이 일평생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서 거절당함이 굉장히 힘든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열 번이나 거절당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모세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할 때 출애굽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유월절이라는 놀라운 절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신 취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일평생 역사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내려오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그 일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들고 그리고 광야에 우리가 이 길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홍해를 막아놓고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뜻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인도에 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상태에 속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모세를 더욱더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저절로 잘 풀어가면 하나님 은혜인 줄 몰라요. 내가 잘해서 좀 더 겸손하다면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곱 일투족 살피시고 보살피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유리의 창업주이면서도 수도교회 장로였던 고 채터셉 장로님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10대 후반에 그 아내인 기복실 여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장사할 때부터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청년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이라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라는 것을 그는 가지게 됐어요. 채태섭 장로님이 젊은 시절 중국에서 무역업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미 계약한 물건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되팔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시 그 이익이 쌀 수천 가만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하라고 했지만 채태섭 장로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원래 계약대로 그 물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을 잘 믿지 않던 중국 상인들 사이에 최태섭은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일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 사변을 만나서 그는 일사후퇴 직전에 피난 오기 전에 정말 이 죽음 앞에 이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도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자기와 거래가 있는 사람, 자기가 줘야 될 사람을 장부를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전 재산 동원해서 다 갚아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전쟁이 났다고 해서 남의 돈을 떼먹고 피난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 후에 당시 대출받기로 문턱이 높은 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게 됐냐? 그 신용대출하는 바로 그 책임자가 이 채태섭 장로님에게 혜택을 받던 사람이든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 담보 없이 그냥 신용대출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게 됐고 한국유리를 창업하게 되면서 한국교회 장로님

하나님의 모델도 되어 있고요. 사업가의 모델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지 않으세요. 좌절하게 하지 않으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더 가까이 더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은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첫째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고, 두 번째는요, 너에게 많은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많도록 하늘에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약속했죠. 세 번째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은 무슨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증거장이 아니에요.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한번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라반이 자기 장인인데, 외삼촌인데 장인인데, 그 장인과 자기 사이가 20년 동안 한 맺힌 사이가 된 거예요. 라반도 계속 이 저 뭡니까, 이 야곱을 이용하고, 야곱은 또 잔꾀를 부려가지고 또 그렇게 서로 속이고, 그래서 이 앙금을 서로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추적하게 해서 이 야곱과 함께 화해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서로 축복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자로 남지 아니하고 배신자로 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응어러진 채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단을 쌓게 만든 것처럼, 오늘 바로 이 미스바라고 불렀던 여알사드라고 하는 바로 이곳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 기둥을 세우고 이 돌무더기를 쌓게 했어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말고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라반은 이 축복을 축복으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후로 라반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저 뭡니까, 아더 핑크 목사님 그 연구한 걸 보니까 이 라반의 후손이 훗날 290년 뒤에 훗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라반의 후손이었다. 예, 그렇게 보죠. 오늘 보니까 나홀의 하나님도 찾죠. 다시 논자가 된 거예요. 축복을 축복으로 연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간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실 때 축복의 통로로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도 그냥 단순히 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속으로 잘 되긴 뭐가 잘 되고 있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너무나 많아, 그렇게 이제 반발하지 마시고 그냥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그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왜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맺혀서 이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을 때 이 헬리나위라는 사람 그 마지막 책을 보면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것이 용서했느냐는 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될 일 있다면 받으시고요, 용서를 해야 될 일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도 괜찮고요, 내 아내나 남편도 괜찮아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0: 만드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이 미스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억울함과 나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바로 그것, 그리고 죄로부터 거리를 갖게 만드시는 그 돌무더기,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배와 화목함으로 식당을 만들어서 이 바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낙담하지 말고 야곱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자,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해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벌써 6월의 세 번째 토요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한 주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토요일과 주일 사이에 이 시간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오보의 그 소리에 맞춰서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도 또 새로운 한 주를 앞두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악기의 수가 보통 60개에서 많게는 120개까지 이렇게 많은 악기들이 동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악기들이 아름다운 그 노래를 연주하기 위해서 오보에라고 하는 그 악기에 라라고 하는 그 표준음 440Hz 되는 그 표준음에 맞춰서 모든 100개가 넘는 악기들이 조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악기에 맞춰서 조율을 할 때 2시간에 가까운 그 공연 시간 동안 음장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음을 정확한 이 화성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이 흔들리는 기준을 쫓아서 그것을 맞춰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악기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시간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6월 20일 토요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마커스 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노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요, 작은 것에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탄하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감탄하며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아멘. 진짜 행복한 사람의 입술에는 언제나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점점 더워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감탄의 고백이 더 많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불평과 짜증의 소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나요?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감탄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해 터져 나오는 그 감탄과 감사의 고백이 진정한 찬양이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감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감탄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브리딩 워십의 숨길 수 없는 사랑,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말씀 예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네, 요즘에 정말 핫한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대략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날에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에 선생님들을 폭행하고 또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하는 그러한 이 불합리한 사회 현상들 속에서 이 학생들을 참교육해주는 그런 나라의 기관이 생겼는데, 바로 교권보호국 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기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기관에서 선생님들을 문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이렇게 보내서 그 학생들을 혼내주는 그러한 통쾌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 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때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더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이런 항상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적절한 시스템과 또 필요한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하겠지만요,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또 그런 조치들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꾸만 극단으로만 향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균형을 잡고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랑과 진짜 교육과 진짜 인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오프닝 할 때도 같이 나눴었는데, 인생의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를, 흔들리지 않는 진짜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진짜 사랑, 진짜 교육, 진짜 인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나라의 모든 학생들과 또 교사들이 모든 학부모들이 또 모든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진리 대신 그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진짜 학교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땅의 모든 학생들이,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진정한 섬김과 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인권, 진정한 교육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학생과 교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 십자가의 복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그 인생의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또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새로운 한 주간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Later on, at the time of wheat harvest, Samson took a young goat and went to visit his wife. He said, "I'm going to my wife's room." But her father would not let him go in. Judges chapter 15, verse 1.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사기 15장 1절 말씀.
1: 안녕하세요,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이제 6월 하순에 접어드는 만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간이 소나기는 내리는데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직사광선을 피하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더운 대낮에 운동은 좀 피하시고 그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극동방송은 여름마다 실시하는 썸머 스페셜을 올해는 7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찬양도 더 많이 들으시게 됩니다. 뭐 은혜로운 찬양 많이 들으시면 좋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더울 때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것도 먹고 마시고 충전을 해서 좀 선선해지면 또 효율을 높여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참 여름에 배탈나지 않으시도록 음식들 잘 가려드시기 바랍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econd chapter of Acts의 찬양입니다. All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우리말 제목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a while. 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Samson returned. 삼손이 돌아옵니다. To see his bride.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부, bride, 아내를 보러 돌아옵니다. 사실 아내와 함께 좀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her father informed him. 그

아내의 아버지가 informed him.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이 힘은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에게 알려줍니다. That she had been married to his best man. 자네 아내가 자네 들러리 중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네. Because 왜냐하면 her father thought 장인이 생각하기에는 Samson didn't want her anymore. 삼손이 자신의 딸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라고 알고 그냥 허락을 했던 것이지요. 들러리 중에 한 사람. 사실 여러분 여기서 장인이나 딸이나 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보십니다. Samson became very angry. 그러니까 삼손은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He went, 그는 여기서 삼손이죠. 가서 and caught, 붙잡아 왔어요. 300 foxes.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또 주석에 보면 우리 자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칼이라고 하는 동물을 300마리를 잡아왔어요. And tie them together. 그리고 그 동물들 tail to tail 두 마리씩 짝을 지어서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put a lit torch between their tails. 그리고 그 묶은 꼬리와 꼬리 사이에 torch 불을 붙여서 매달았던 것입니다. And set them loose. 여기서 them은 자칼들인데 이 자칼들을 풀어놓았습니다. In the wheat fields. 밀밭에다가 풀어놓았습니다. To burn the Philistines' crops. 밀이 다 여물어서 수확을 할 때가 되었는데 이 블레셋 밀밭에다가 그 300마리의 자칼을 불을 붙여서 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타버렸겠죠. The Philistines were not happy.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They demanded to know who had burned their crops. 그 밀밭에 가서 보고 이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는데 과연 누구의 짓이냐고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They soon discovered. They 여기서 they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they soon discovered 그들이 곧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That Samson was to blame. 삼손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And that he was acting out because of the situation with his wife. 이 삼손이라는 친구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자기 아내와의 문제로 인해서 그가 화가 나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The Philistines burned Samson's wife and father-in-law to death.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자기 민족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장인을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Samson became angry when he learned this. 여기서 he가 삼손인데 삼손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And attacked the Philistines before hiding at a tam.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죠. Before hiding at Etam, Etam, 에담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숨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한 것이지요. The Philistines went into Judah to Lehi.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유다의 레히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Looking to arrest Samson. 삼손을 붙잡으려고 찾으러 간 것이지요. The harvest happened at the end of May. 보통 추수는 5월 말에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Samson went to sleep with his wife. 삼손이 와이프를 찾아간 이유는 함께 잠을 자려고 갔던 것입니다. He discovered that they had given his wife to his friend. He가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이 알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They 여기서 아내와 장인어른의 가족이 되겠죠. They had given his wife to his friend. 그 가정이 그의 아내를 누구한테 아까 베스트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러리 중에 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This was because Samson had left them after the wedding. 이것이 왜냐하면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삼손이 떠났다는 겁니다. Instead, 그래서 그 대신에 they offered her younger sister to him. 아, 이게 오해였나 하고 they가 여기서 아내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They offered 뭐를 제시했느냐?
주기로 했는데 그녀의 younger sister 아내

아내의 younger sister 처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To him. 자네 아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자네 아내였던 사람 동생하고 사시게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He was so angry. 여기서 he는 삼손인데 삼손은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That he got 300 foxes.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다가 he started a fire. 불을 붙여서 on their tails. 꼬리에다가 말이죠. So that they would burn the corn and the olive trees. 여우들이 꼬리에 불이 붙은 채로 위에서는 밀밭이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주석에는 burn the corn and the olive trees. 가서 옥수수와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다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God wanted the Israelites and the Philistines to continue their quarrel.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The fight then got bigger. 그러고 나서 이 싸움이 점점 커집니다. When the Philistines burned Samson's wife and her family.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그녀의 가족들을 불태워 죽임으로써 싸움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The Philistines could maybe have tried to catch Samson.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겠지요. But they noticed that it was easier to burn the father and daughter.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삼손을 잡는 것보다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태워 죽이면 삼손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때 잡으면 되지 않겠냐 하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Samson killed many people in Timnah. 삼손은 딤나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In this way, 이렇게 해서 he punished the Philistines. He는 여기서 삼손이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다. 즉 보복을 한 것이었고 because of what they did.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해서. Then he hid. 여기서 he는 삼손이고 삼손은 그리고 나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이 템 동굴에 가서 즉 에담 동굴에 가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Chris Tomlin이 부릅니다. Come Thou Fount. 우리말 제목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you for allowing us to see the bad effects that anger and temper tantrums can have on our lives. Thank you that you have given us many examples throughout the scriptures of anger handled the wrong way and anger handled the right way. Please help us to learn patience and good judgment. Please help us to learn ways to control our anger. Please help the fruits of the Spirit to be evident in our lives. Thank you for the Holy Spirit to teach us better ways to live. Thank you for the many blessings that a Spirit-filled life can bring.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the bad effects that anger and temper tantrums can have on our lives. 우리 분노나 또한 우리가 정말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have given us many examples. 또한 우리에게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roughout the scripture,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of anger handled the wrong way, 우리가 이 분노, 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잘못된 방법 and anger handled the right way, 또한 우리 분노를 잘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니 Please help us to learn patience.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And good judgment. 옳은 판단에 대해서 배우게 하소서. Please help us to learn ways to control our anger. 또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Please help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to be evident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잘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hank you for the Holy Spirit to teach us better ways to live. 또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many blessings that a spirit-filled life can bring.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런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25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우리말 이름은 발락, 그리고 십볼입니다. 발락과 십볼은 부자지간이에요. 발락이 아들이고 십볼은 발락의 아버지입니다. 자, 먼저 발락을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Balak. Balak. B-A-L-A-K. Balak.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십볼은 Z로 시작합니다. Zippor. Zippor. 십볼을 Zippor.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다음 주에도 역시 우리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찰나만 좋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이기영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은 이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논의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는 캐션 먹고 있고요. 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해질까? 라는 또 캐션 먹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건강해야 된다. 그래, 건강하지 않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많다고 또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아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이 캐션 마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하,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서 건강을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구나. 또한 하는 일에 소득이 없으면 불행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많고 환경이 풍요로워지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불행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진짜 축복과 저주는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복과 불행 또한 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입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줄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찬이 부릅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대로 곧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1.1에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1.1에 또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대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보혈 은혜 속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게 감사하며 죄를 인정하며 주야 말씀이 하라만 하고 주야 말씀이 하지 말라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사하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목마른 자로 다 내게 와라, 갑옷이 와라, 마음껏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도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그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복과 저주가 모든 입술에 경고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식고 내뺐던 가시덧줄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기고 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평생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복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친구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행복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지혜롭고 톡스럽고 은혜롭고 배려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이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의가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그러는데 주가 주신 능력이 뭡니까?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할 수 있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과 화는 그의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전한 언어 사용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함부로 내뱉은 거친 말이나 근거 없는 부정적인 말, 심지어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열하는 저열한 말은 우리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 건강한 회사,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답은 영적인 리더자인 예수 믿는 사람

사람들의 말의 내용이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새 참 가슴 아프게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폭언이 많고요, 거친 말이 많고요, 수군수군 내는 말이 많고요, 비방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리더자들, 교회의 리더자들, 회사의 CEO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불행은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끌기 위해서, 아니, 이 사회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듣기에도 거북한 욕설이 습관처럼 배어나오고 있는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끊어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끊어버리고, 배려 없이 막 쏟아내는 말은 끊어내버리고, 모두가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치고 다른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없는 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줍니다. 화이팅! 하면서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허물이 보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씻으면 병까지 상설했으니 다시 그거 겨울로 삼아서 일어나면 됩니다. 아샤샤샤샤 용기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어떤 권력이 있다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복을 줄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등에 부릅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포용하는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인 나의 좁은 생각이란 낡은 가치는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배도하는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먼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 또한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며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의견 또한 존중하고 경청할 줄 아는 성숙한 자세를 갖춘 사람이 진정한 리더자라고 봅니다. 그런 리더자 이끄는 가족, 교회, 사회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자의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메마른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 한마디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없는 이라 주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임하고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임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습니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가만히 뒷조사해보면 믿는 자들의 거친 말 한마디, 생각 없이 내뱉은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안 줄 수가 없어. 그러나 실족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에 회복에 대답니다. 우리의 말에 회복에 대해 사람 살리는 말, 행복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덕담을 하는 말. 무엇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내뱉은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인말로에 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때 보시지만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준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자들의 영혼을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생명을 주는 말을 듣게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선이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하입니다. 벌써 6월 말입니다. 6월은 다른 일도 많이 일어났겠지만 저는 6.25를 먼저 생각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머리에 박혀있는 6.25 전쟁을 떠올릴 텐데요. 전쟁을 겪은 세대가 나이가 들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성장해서 요즘에는 6.25를 맞는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남긴 이산가족을 포함한 그 남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통일이라는 숙제도 남아있고요. 아직도 휴전 중인 이 전쟁의 실제적인 끝을 아름답게 맺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이 시간 성가산책 같이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하이든의 넬슨 미사를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하이든의 또 다른 미사인 전쟁 미사에서 몇 곡 뽑았습니다. 이 곡은 제목 자체가 전쟁 미사인데요. 또 다른 제목으로는 파우켄 메스, 우리말로 하면은 북미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북미사라고 이름을 붙여졌냐면요, 이 곡에는 유달리 북, 그러니까 팀파니가 많이 나타납니다. 북이나 팀파니는 고전시대 음악을 표현할 때 전쟁에서의 포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펫이 바로크 시대의 승리를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 경우이죠. 프란츠 조셉 하이든의 파우켄 메스, 북미사, 그 중에서도 먼저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입니다. 브루노 바이리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단의 연주와 타펠 뮤지크의 협연입니다.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키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악장은 글로리아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흠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 하나님 하늘의 왕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주님,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브루노 바이리 주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단과 또 탑벨 뮤지크의 협연입니다.

하이든의 전쟁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들으셨습니다. 이 하이든의 생일 좀 말씀드리면요, 1790년 2월 마리아 에스테라 지왕비가 죽자 하이든이 오랫동안 모시고 있던 니콜라우스 후작도 같은 해 9월 2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이든은 그 후작과 너무나 친밀한 사이였고 생사를 같이 할 정도의 친밀감을 느끼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에스테르하츠의 죽음은 자신의 임무가 이 가문에서 이제 다 됐다는 신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왕위를 계승받은 안톤 2세,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누렸던 음악에 관한 기쁨까지 물려받지 못하고 아내가 음악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사냥하는데 야외 주약을 위한 관악 밴드만 남기고 오케스트라를 해산시켰습니다. 결국 하이든은 30년 동안 보낸 에스테르하츠가의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보금자리 빈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모차르트가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2회에 걸친 런던 방문이 있었고요. 1794년 1월 안톤 에스테르하츠 후작이 또 사망하고 니콜라우스 2세가 그 자기를 계승하였는데 이 새로운 후작은 음악을 즐겼으며 특히 교회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1794년 런던에 있었던 하이든 앞으로 악단의 재건을 요청했죠. 비엔나에 돌아온 하이든은 에스테르하츠 집안의 악단 재건축에 착수했으며 1796년부터 1802년에 걸쳐서 최후의 미사곡 6곡을 작곡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작곡된 곡이 바로 이 전쟁 미사입니다. 이제 이 미사의 끝곡 아뉴스데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갈망하는 음악, 그러나 분위기는 좀 전쟁의 분위기가 많이 들어있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북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브루노 바이리지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단의 연주와 타펠 뮤지크의 협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가산 책하고 계시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하이든의 전쟁 미사 세 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승전가입니다. Battle Hymn of Republic이라는 곡이죠. 우리의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들과의 전쟁이 언제나 계속됩니다.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노래 같이 듣습니다. 이번 주 저희 찬양대가 부르는 곡이기도 한데요. 이 찬양으로 여러분 큰 힘이 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찬양대인데요.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승전가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죠. 우리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전쟁, 마귀들과의 전쟁이 언제나 계속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의 노래입니다.

네, 극동방송 성가합창제 때 불렀던 곡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였습니다. 이번엔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의 한 장면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근심 중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영국 런던 심포니 코러스 지휘는 리차드 히콕스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엘리야 2부에 나오는 곡인데요. 리처드 히콕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코러스였습니다. 이번에 찬송가 준비했는데요. 십자가 군병들아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죠. 영적 전투에서 악과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굳센 믿음과 담대한 행진을 노래하는 아주 대표적인 전투적인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렁찬 소리로 듣습니다. 테너 박인수의 음성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테너 박인수 씨가 참 많은 찬송가도 부르고 뭐 오페라 아리아나 연주도 많이 하셨었죠. 십자가 군병들아 들으셨습니다. 군병에 관한 노래 한 곡 더 들으실까요? 십자가 군병 되어서 이 노래도 잘 아시죠? 가사 안 들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리스도인을 영적 전쟁에 나선 군사로 묘사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 뒤 영광의 멸관을 얻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소프라노 김인혜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숫자가 군병되어서 소프라노 김인혜였습니다. 오늘 성가산책은 전쟁에 관한 성가로 꾸며봤는데요. 전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신 순국선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는데요. At the River, 엘리베이션 합창단이고요. 강가에서죠.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테너 강무림의 음성.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평화의 기도. 오늘 이 성가산책의 결론으로 듣습니다. 이화 챔버콰이어의 노래로 들으십니다. 성가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 교수님이 강단에서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큰 돌 몇 개를 항아리에 가득 채운 뒤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네! 라고 대답하자 교수는 이번에는 자갈 한 움큼을 꺼내서

항아리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자갈들은 큰 돌 사이에 틈새로 쏙쏙 들어갔는데요. 교수님이 다시 항아리가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학생들은 눈치를 채고 나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모래를 부어서 틈새를 또 착 채웠고요. 마지막에는 물 한 컵을 부어서 항아리를 완전히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더 끼워 넣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래와 자갈을 항아리에 먼저 넣었다면 큰 돌은 단 하나도 넣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삶의 항아리에 세상 염려, 인간적인 도리, 자신의 계획 이런 모래들을 먼저 채우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돌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 넣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함께 찬양 나눈 곳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나무의 음성을 들었고요. 오벳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사람은 먼저 가족과 작별한 뒤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래, 가족과의 작별, 뭐 무엇이 우선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서 그것을 할지 말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가 한창 부흥 강사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 이 무디의 사업적 수완을 눈여겨본 미국의 한 거부가 찾아와서 아주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합니다. 무디 씨, 당신의 재능을 나와 함께 사업하는 데 쓰신다면 떵떵거릴 만한 막대한 부와 명예를 보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주말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선생님, 제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바쁘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총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큰 유산이나 사업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청년의 이면에는 사실 유산 상속이나 세상적 안정을 다 확보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무디처럼 세상에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유스미션의 너희는 먼저, 슈아그림의 선교사의 노래.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유스미션의 너희는 먼저, 시와그림의 선교사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탐험가 아문센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우선순위와 집중이었다고 합니다. 탐험을 준비할 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때 대원들에게 혹독한 에스키모식 생존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훈련 중에 대원들이 추위와 배고픔 여기에 지쳐가지고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습니다. 잠시 돌아가서 깨끗한 밥 한 끼만 먹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문센은 단호하게 목적지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동시대에 남극 탐험 경쟁을 벌였던 영국의 스콧 선장은 고향에 대한 그런 대원들의 미련, 대원들의 사정, 뭐 이것저것 챙기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선순위가 흔들려버렸고 결국 남극점 도달에도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대원 전원이 동사하는 비극을 맞이했다고 하죠. 아문센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탐험가는 이미 실패한 탐험가입니다. 한 걸음을 딛더라도 오직 목표인 남극점만 바라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과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적 쟁기를 잡은 사람은 과거의 미련이나 뭐 세상의 안락함 이런 것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표대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직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 캠프 코리아의 표대를 향하여.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 캠프 코리아의 푯대를 향하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둘씩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미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또 추수할 것들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마을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며칠 만에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온 마을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미 그 전염병의 완벽한 치료제를 개발해낸 정말 뛰어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 약의 효능을 직접 목격했고 자신 역시 그 약으로 살아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의사는 치료제를 방에 가만히 모셔두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방 안에서 와, 이 약은 정말 대단해, 이 약이 날 살렸잖아, 와 하면서 감탄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스스로 감탄만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는 수많은 이웃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력으로 발휘해본 그런 의사의 모습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의사를 향해 뭐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의사가 치료제를 가지고 방 밖으로 환자들이 있는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치료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좋아요 라고 만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치료제를 방에 숨겨둔 의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그 의사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들, 우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은 이 세상의 아픈 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솔라이트의 하나님이 세상을.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솔라이트의 하나님의 세상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거친 해안가에 자주 조난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절벽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곳에 작은 등대와 구조선을 마련해줬고요.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밤낮으로 바다를 감시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감동을 해서 그 등대를 위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돈이 모이니까 봉사자들은 구조 기지를 좀 더 크고 멋진 건물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구도 좋은 곳으로 바꾸고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고급 카페트와 또 휴게실도 만들고 막 리모델링을 합니다. 만들고 나서 건물이 너무 안락해지니까 이제 봉사자들이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로 나가서 구조활동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옷에 흙탕물이 붙고 위험에 처하는 거 이게 싫어진 겁니다. 결국 봉사자들은 우리 그냥 여기서 고상하게 해양 안전을 연구하고 친목을 다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거 장소도 좋은데 라면서 본래의 목적인 구조활동을 중단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등대는 화려해졌지만 그 앞바다에서는 수많은 배가 난파를 당해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안락한 건물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하는 영적 구조대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영적 사명을 잃어버린 등대와 같다. 우리 그냥 여기서 뭐 가르치는 거, 연구하는 거 뭐 그 정도만 합시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손경민의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송경민의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 선교의 개척자였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오지의 한 부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눈물로 확 전했는데요. 부족민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온 마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에 그 부족의 추장이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교사님, 이 기쁜 소식,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입니까? 선교사님은 그럼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라고 답했고 추장은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 아버지도 제 할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일찍 전화로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은 그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걸음을 떼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마른 뼈들의 생기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하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더웠지만 하지 이후에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장마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보다 해가 더 긴 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태양은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됐지요. 치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물질도 조금만 더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고 사람도 더 얻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건강해야 또 이길

기회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바랄 때 태양보다 밝은 빛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쉼 없이 또 그림자도 없이 비추고 또 비춰주십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주님으로 오늘도 환하게 채워져가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강찬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김단비의 음성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셨어요.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겁습니다. 따라가는 것도 좋고요, 앞서가는 것도 좋을 듯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이 가는 거겠죠. 동행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걸어가고 또 주님의 이끄심으로 같이 걸어갑니다. 오늘도 그런 동행의 기쁨을 또 감사를 맛보시는 하루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선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CL 여성 중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공기장이의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찬양은 크룩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셔서 마른 목을 축이신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까지 들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실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몰아붙여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냐라고 탄식도 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정죄라는 무서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이미 진리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땅에 속한 자들로서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자기를 밀어내는 땅에서 끝까지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에게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정죄와 저주, 선민의식과 권위의식은 복음에서 멀어진 까닭입니다. 아멘.

심형진의 찬양으로 우리 나온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9회 대상과 작곡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이니시알라 중창단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이니셜라 중창단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두 곡의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켈리 윌라드의 영어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린의 바이올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마커스 워십의 주 말씀대로 날 붙드소서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첫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아, 잘 계셨죠? 뭐 어제 뵌 분도 계시지만 함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의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찬양들로 또 주님 앞에 간절함의 기도의 노래들로 또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에 감사의 찬양들로 오늘 한 시간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계신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예라 모십의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부제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였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며 고백할 때마다 참 기쁨과 그 감사함의 그 충만함이 넘치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으시다라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데, 그런데 어느 한켠으로는 근데 왜날좀더 빨리 안 도와주시지? 근데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더 많죠.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약속하셨는데 꿈도 보여주셨고 약속도 보여주셨고 응답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이루어 주시는 게 좋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우린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 현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들고 갈대우르를 떠나고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갔지만, 살아가는 중간에는 삶을 살았죠. 뭔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이 될지라. 너는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스스로는 복의 근원이 되는지 내가 복인지 어쩐지 모르게 살았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기적도 경험했고, 진짜 기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때때 알아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응답하신 것일 뿐이지, 빨리 가나안에 가겠다라는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그 목적에는 그 기간 안에는 응답이 없으셨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 기간과 시간과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셨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뒤에 내일 당장 뭔가가 바뀌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고 그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크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할 때도 있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생각까지도 주님 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확인해 주실 겁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걱정 말지만 하지 마라. 너의 때가, 너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너를 향한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금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무슨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일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는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다른 쪽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한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닫힌 문은 우연의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연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We love의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공동체의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아놓으실 때가 있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진짜로 막막하고. 그런데 또 다른 문이 열려있음을 우린 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또 자라나길 원하시고 기뻐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찬미워십의 성전 문전에서 가우치워십의 회중 찬양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그리고 특히나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설교 중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죠. 또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내용에 뭔가 우리가 깨닫고 느꼈으면 그 예배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어떤 때한 번은 이게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교훈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를 한번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뭔가 나한테 찔림이 되는 얘기구나, 아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요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주여,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내 마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결단.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언어적인 선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깨달음을 얻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뭐죠? 장난친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아니, 안 돼요. 뭐이 찬양 있죠. 전 찬양 사역자인데 노래를 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약간. 근데요. 떠들고 졸고 장난치고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는 눈으로 보이는 행동이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예배는,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예배 어떠세요? 성령을 향해서 집중하는 예배. 어떤 내 감정과 내 감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헤세드 워십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오늘 계셨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가 되셨나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또 올라가셔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가시고 처음에 딱 앉아서 첫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 좋았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예배가 이어지시기를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주일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또 한 주의 삶이 또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또 바라고요. 저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지금 아가파오 워십의 찬양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전기 가시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1년 중에 햇살을 가장 오래 머금는 날인 만큼 오늘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따스한 빛을 가장 가득하게 머금는 그런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생명의 빛이 찾아와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 또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들과 함께 또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해가 길어지는 6월엔 우리의 마음도 더 오래 빛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숨은 어둠의 찌꺼기들은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만 가득 채워 만나는 이웃마다 환한 미소로 비추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빛을 향하여였습니다. 네, 이 6월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소 있었는데 모양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 숲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 다음에 모양이 사납고 깡마른 암소 7마리가 뒤쫓아 올라와 나일강 오구에서 그 암소들 곁에 나란히 서더니 모양이 사납고 깡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들을 모두 먹어치웠다. 이때 바로가 꿈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두텁고 알찬 일곱 이삭이 한 곡씩 줄기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머리 나달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이삭들은 가날팠고 동풍에 말라붙어 있었다. 이에 그 가날픈 일곱 이삭들이 두텁고 알찬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이때 바로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꿈이었다. 아침에 그가 마음이 어수선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불러오게 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였으나 바로에게 이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었다. 이때 그 술 관원장이 바로의 앞에서 아뢰었다. 오늘 내가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일찍이 그 종들에게 진노하시어 나와 똑관장을 친위대장 집에 있는 옥사에 가두어두셨을 때 우리들 곧 그와 내가 한밤에 꿈을 꾸었고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친위대장에게 속한 너예였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가 우리의 꿈을 우리를 위해 해석해 주되 각자의 꿈 내용에 따라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바대로 일이 이루어져 마침내 당신이 나를 나의 자리로 되돌려 주셨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지하 감옥에서 이끌어내었고 그가 수염을 다듬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바로에게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도다. 내가 너희 소문을 들으니 네가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안위에 관해 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꿈에 내가 나일강 오구에서 있었는데 살찌고 모양이 아름다운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강 오구에서 올라와 그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또 깡마르고 모양이 사납고 파리한 암소 일곱 마리가 그것들 뒤에서 올라왔는데 애굽 땅에서 그렇게 흉한 소들은 내가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깡마르고 사나운 암소들이 먼저 나온 일곱 마리의 살찐 암소들을 먹어치웠다. 마침내 저것들이 그것들이 뱃속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저것들이 그 뱃속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것들이 모양이 다시금 처음같이 흉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깨었다. 또 내가 꿈에 보니 일곱 이삭이 한 줄기에서 돋아났는데 두텁고 알찼다. 그러나 깡마르고 가늘며 동풍에 말라 붙은 이삭 일곱이 그것들 뒤에 돋아났다. 그리고 그 깡마른 이삭들이 그 두터운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내게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답하였다. 바로의 꿈들은 사실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마리 아름다운 암소는 바로 일곱 해이며 알찬 일곱 이삭도 바로 일곱 해이니 사실 하나의 꿈입니다. 그 뒤에 올라온 일곱 마리 깡마르고 모양 사나운 암소들도 일곱 해이며 동풍에 말라붙은 일곱 이삭들도 앞으로 닥칠 일곱 해의 기근입니다. 내가 바로께 아뢸 말씀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일을 바로께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일곱 해 련이 온 큰 풍년이 애굽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해 련이 온 큰 흉년이 뒤따를 것이므로 애굽 온 땅의 풍년은 깡그리 잊혀지고 도리어 기근이 그 땅을 휩쓸 것입니다. 나중에 임하게 될 그 기근이 너무도 지독하므로 이전의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께 두 번 되풀이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시어 그에게 애굽 온 땅을 맡기십시오. 바로께서는 또 령을 내리사 그로하여금 그 땅을 다스릴 지방관들을 세우게 하시고 풍요의 일곱 해 동안에 그들로 애굽 온 땅에서 5분의 1을 거두게 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이 일곱 해의 풍년에 량곡을 모으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량곡을 바로의 통제 아래 각 성읍의 양식으로 쌓아두고 지키게 하십시오.

이거 지방마다 양곡 창고를 마련하여 애굽 온 땅에 닥칠 일곱 해의 기근에 대비하게 하시고 이로써 그 땅이 기근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귀에 좋게 들리니 바로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용을 지닌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하고 말하고는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없도다. 내가 그대를 나의 온 집에 세우노니 나의 온 백성은 그대의 말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라.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보라 내가 그대에게 애굽 온 땅을 맡긴다 라고 말하고는 바로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베옷으로 갖추어 입히고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다. 그가 요셉으로 자기가 가진 수레에 타게 하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너희는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그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웠다. 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이다. 그러나 애굽 온 땅에서 너희 명령 없이는 아무도 자기의 손이나 자기의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부르고 그에게 온누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나아가서 애굽 온 땅을 다스렸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섰을 때 그의 나이 서른 살이었고 그때에 요셉이 바로의 면전서 물러나 밖으로 나아가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녔다. 이윽고 일곱 해 연이은 풍년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내니 그가 일곱 해 동안에 애굽 땅에서 난 량식을 모두 모으고 성읍 안에 양식을 쌓되 성읍 주변 둘이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았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도 많은 곡물을 모았으나 그 량을 헤아릴 수 없어서 헤아리는 일을 아예 멈추었다. 흉년이 이르기 두 해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누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았다. 요셉이 맏아들이 이름을 므낫세라 부르고 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노역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말하였다. 둘째 아들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부르고 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환난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말하였다. 애굽 땅에 임하였던 일곱 해 련이운 풍년이 끝나니 요셉이 말한 바대로 일곱 해 련이운 기근이 오기 시작하였고 그 기근이 모든 나라들에 이르렀으나 애굽 온 땅에는 량식이 있었다. 마침내 온 애굽 땅이 주려 죽을 지경이 되니 사람들이 바로에게 량식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바로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행하라 하고 명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퍼져나가 요셉이 창고들을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량식을 파니 애굽 온 땅에서 기근이 심하였다. 각국 백성들도 곡물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기근이 온 세상에 혹독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1장 5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도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북한에 남겨진 우리 언니와 조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우리 언니가 깼는데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보위부에서 들이닥쳐서 잡아갈 텐데 치조와 고문을 받을 거잖아요. 때리는 게 그냥 이렇게 딱이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의자 이렇게 묶어놓고 이 XX야 대라! 그리고 우리 언니가 네 모른다 이러니까 그냥 발로 팍 차니까 우리 언니가 묶여있으니까 뒤로 팔랑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 깨지고 피나고 이런데도 그냥 두두발로 막 차고 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이게 상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쥐약을 앞에다 딱 놨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쌀로 쌀밥을 해서 우리 조카들한테 먹였죠. 그리고 쥐약을 풀어서 먹자.

라고 지금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9살 큰 조카는 엄마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린 듯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7살 그 조카는 어머니 죽기 싫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언니가 아들을 보니까 살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뭐 어떻게 산 사람 입에 무슨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언니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을 버텼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았는데 진국당에 발을 딛고 보니까 안개가 얼마나 자극한지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앞에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온 가족이 빨리 민가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만강을 순회하는 중국 공안이 계속 다니거든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걸어 다니지만 그러니 빨리 민가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만치 이렇게 막 방향도 모르지만 일단 일로 걸어보자 하고 막 걸었어요. 민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가로 앞을 딱 지나가는데 첫 집에서 대문이 쫙 열리면서 키도 엄청 크신 분이 쑥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살려주시오. 우리 조선에서 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분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고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왜냐면 자기 와이프가 정신이 안 좋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산에 들어가 있으래요. 그래서 산에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저희가 두만강 건너서 산에 탁 도착하자부터 장맛비가 확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디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 쫄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과자 갖다 주면 과자 먹고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감자 갖다 주면 감자 먹고 그런데도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지만 두만강을 건넜다는 게 너무 진짜 안도의 한숨이 나갔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가는 곳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데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동설 안에 길 가는 한 아주머니를 무작정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좀 나를 좀 데려가 줘.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조선에서 왔는데 들어갈 곳이 없다. 이러니까 그분이 날 따라와라. 이래서 따라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교회였습니다. 중국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없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조선족 교회였는데 조선족 교회는 대신에 책임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생활하십시오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정말 새벽 기도부터 철야 매일 조선 교회는 또 매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진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형통하지요? 예, 잡혀왔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잡혀왔어요. 북송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북한으로 북송되어 갔는데 사람이 습관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머님은 어려울 때마다 주위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왔던 그거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북한에 나갔을 때 엄청 얻어맞고 숱한 고문을 당하고 저희 아버지가 내일 죽게 되니까 내놨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군대 가서 죽었잖아요.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뭘 주는 건 없지만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맞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배반하고 갔느냐? 먹을 게 없어서 갔지 않느냐? 이렇게 짐승 취급해도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 앞에서 우리 아빠가 얻어맞아서 막피 터지고 막 포렇게 되고 막 팅팅 부어 나오고 하니까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니까 전사자 가족 맞고 또 그때 김정일이 또 방침도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아무튼 나오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내일 죽게 되니까 야, 이뭐 파종하기 전에 내보내자. 무덤을 팔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 이렇게 슬쩍 묻는 거 보고 파종한다고 해요. 아무튼 아빠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돈사에다 넣은 거예요. 돈사. 돈사면 돼지가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지풀 깔고 지풀 덮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지만 맨날 감사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북송돼서 1년 만에 다시 재탈북을 성공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재탈북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중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안전하지 못하구나 싶어가지고 한국에 오는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고 한국에 무사히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묵상하게 하신 게 있어요. 분단되어 반세기 넘도록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단 한 번이라도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던 그 땅. 한국에도 이산 가족이 많잖아요. 거기에 떨궈 두고 온 가족과 자식이 그리워서 눈물로 한 평생 보내시다가 끝끝내 만나지 못하고 진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산 가족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새벽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었습니다. 탈북민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 열매입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언어소통이 되고 문화소통이 되는 데는 짧아야 7년에서 1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적응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읽어가고 스스로 선택하고 서가는 시기가 한국에 정착하여 15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빚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 탈북민입니다. 복음통일이야말로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복음통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적은 무리를 보낼 테니 너희가 여기에서 작은 복음통일을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게 탈북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요. 서로 다르고 정말 때로는 너무 미울 것입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에는 이 예배 자리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경을 마음껏 읽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이런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늘 북한의 감시에 들켜서 평생 나오지 못하는 관리소에 들어가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다 해도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분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는 누군가는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소원과도 같은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따라오면서 우는 무리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저 땅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탈북민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선교에 힘을 내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 통일됐을 때 북한 동포들을 만나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노라. 당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약품도 보내고 돈도 보내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저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탈북민들을 보내셨고 적은 무리의 탈북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일으켜서 말씀 훈련과 섬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갈 탈북민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 6월의 밝은 햇살보다도 더 눈부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득가득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달의 중반을 지나며 영육간의 온전한 쉼과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주일, 평안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의문 중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굳이 교회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한 신학자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해요. 기독교 공동체에 몸담아야 하는 일곱 가지의 이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예배는 기독교인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은 영적 성장의 수단이며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일부가 되라고 명령하셨고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교회 출석을 통해 이기적인 개인 중심주의 사고를 극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배우며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형제와 자매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단순한 종교활동 공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주님을 믿는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이곳 남한에서도 또 북녘 땅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더 함께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 땅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보혈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두 번째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느냐? 명절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이죠.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참 큰 모임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서양에도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이 있고 이스터 부활절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죠. 이들은 1년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이스터 크리스찬. 중국에 가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했어. 쌀 배급받으면

0: 교회 나오고 명절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면 예수를 외면합니다. 축제의 흥분이 지나면은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먹을 게 많고 구호 물자가 많을 때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물자가 떨어지면 구호품이 떨어지면 신앙도 떨어진 적이 더러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지만은 병 고치는 것이 다 지나가면 그 군중들은 어디로 가는지 다 떠나가고 만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환영하던 무리가 환경이 바뀌면은 분노와 저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쫓았던 무리들은 급변합니다. 어제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봤을 때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어저께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게 대중심리요. 변하지 않으려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밥 창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올려드린 찬송은 이 세상 험하고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 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좋은 이웃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사역자 소박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을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수를 풀어주고. 아멘. 상한 자를 고치

계시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북녘 땅에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너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사회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녘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임재청 씨였고요. 찬양 전에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찬양 전에 올려드렸던 그 간구와도 같이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이 북녘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북녘

혁당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단련할 때 우리의 주 아버지,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북한어 성경으로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의 순서 문을 열어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가 진실함을 입증하였으며 그때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모든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후에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20여 년 전 북한을 떠난 고향 북한을 떠나야만 했던 순화 자매가 전하는 조카 영희에게 쓴 편지를 함께합니다.
1: 북에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조카 영희에게 영희도 이제는 어엿한 가정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희야,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도 잘하고 학급에서 청업단체 위원장까지 하며 생활을 꽃피웠던 때는 어느덧 류수와 같이 흘러가고 가정이 한 분해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고난이 행군 3년 되던 해에 저국을 탈거하여 중국 땅에서 장가 못 가는 사람을, 말하자면 시기 말해서 모조리한테 팔려서 시집을 왔다. 사는 가정의 시련을 이겨내며 살다가 끝내 끝을 맺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다. 살다 보니 다른 사람 소개로 하여 한국에서 운영하는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는 아침 해돋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다른 목사님 설교에 북한에서 고생하던 내 일들을 생각하며 목사님 설교의 말씀이 가련한 내 인생과 어찌도 비슷한지 계속 울고 감옥에서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가며 살아서 하나님 섬기는 자매가 되었다는 감동에 계속 눈물이 억수로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겠구나. 그래 살면서 기도하고 하느님을 배우는 과정에 우리는 하느님과 한 선임을 절대 떠나서는 생활의 방식도 제대로 모르고 산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한다. 생활이 어느 모퉁이나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 잘못된 일이라도 쉽게 풀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니 안 되는 일이었고 모든 일이 즐겁고 다 풀려지는구나. 내 사랑하는 조카도 똑똑하니 꼭 우리 하느님을 영접하고 하느님을 따라가려고 소망해서 우리 다 같이 하느님 하늘 아래 사는 성도가 되자. 이 길만은 우리에게 생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도 나가서는 또 하느님 복음을 전달해 주기를 믿는다. 나라와 정치를 관계하지 말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선지자가 되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조국 통일을 재촉하여 우리

0: 더러 많아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느님 세워주신 천국에 가기까지 복음 전달하자. 내 사랑하는 영의 몸 건강과 복음 전달을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통일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녘에 있는 20여 년전 헤어진 사랑하는 조카에게 전하는 순화자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사랑하는 국제선 신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큰 제사장, 즉 위대한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제사장인 첫 번째 이유는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하늘들을 통과하여 지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문법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여러 차원의 하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의 성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죠. 이 장면을 예수님의 승천과 연결해서 보면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인 공간, 즉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참된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성소를 통과해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늘을 통과하여 참된 하늘,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의 제사장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사건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권위와 자격을 가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지위를 가지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15절은 예수님이 성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신다는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신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신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충분히 신적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상태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와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피곤하실 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죠. 결국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 없이 승리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참된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분으로 결코 실패하실 수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구약 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가듯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지성소, 즉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 신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실까? 그들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목숨을 지킬 것인가? 그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면 목숨은 지킬 수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따르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저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대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을 가리킬 때 아론의 자손, 아론의 집 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론 계열에서 세워지는 대제사장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대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 가운데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수행하며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5장 2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을 이해하며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들과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제사장 자신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의 순서는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권위와 직분은 인간의 자의적 선택이나 세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사역과 권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저자는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시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 가운데서 선택되어 백성을 대신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임명받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며 그들의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단어는 차례, 순서, 서열, 혈통, 계통 등을 의미합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구약의 대제사장 체계가 아닌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 부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의 혈통이나 족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신적 존재처럼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멜기세덱 계열과 연결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적 혈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

사상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극심한 위기와 고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벗어나고 싶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신적 권세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겪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직접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편 7절 중반에서 나오는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신약 성경 중에서 이 구절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긴급하고 간절한 탄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특별했는지를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감정적 탄원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기도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사명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집중적이며 단호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범적인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셨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경건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경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경외의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이지만 성경에서의 경외는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복종의 태도를 포함하며 즉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직접 체험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외와 순종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순종과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순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혼란과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는 상황은 더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다양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여러 방면에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응답되고요, 자손이 형통하고요, 영혼의 평안을 얻고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요, 범사에
형통하고

0: 받고 장수하고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기도의 응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다, 아니면 잠시 기다려라,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첫 번째 응답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거절이나 지연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며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응답 속에서 신뢰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지위를 가지신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전체에 걸쳐, 생애 전체에 걸쳐서 겪으신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포함하죠.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배우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죠.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심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시며 그 결과 성도들을 위해 온전히 중보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온전히 이해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1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제기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광주와 북포, 여수와 부산이 21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제주가 20도, 평양과 개성, 대전이 19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강릉이 18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여수가 29도, 개성과 대전, 대구가 28도, 평양과 춘천, 부산,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제주가 26도, 강계 25도, 함흥과 강릉이 23도, 해산이 21도,

또 청진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북부의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1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 먼 바다의 파도는 2에서 최대 4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의 한장 가운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이 허무한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과 새찬송가 모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합찬송과 새찬송가 모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통 영락교회 고요셉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둡고 고요하지만 저희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이 새벽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걱정과 염려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 헨델이 그 메시아 곡을 쓸 때 그 오라토리의 대본을 성경에서 이제 발췌하는데 찰스 제넨스 목사님에게 의뢰해서 그 예수님의 그 생애, 탄생, 또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그 승리까지 이어지는 그 대본을 받아서 이제 곡을 쓰는데 헨델의 메시아 53개 곡 중에 14개의 곡이 바로 이 이사야서 본문에서 취택된 내용으로 곡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심판까지 다 나와 있는, 참 이사야서는 신비스러운 책이에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가 딱 두 번으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39권이에요. 그래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40장부터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66장까지. 그래서 성경 전체 축약본이 이사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받으시고 고향 나사렛의 그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성경이 두루마리 책으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는데 거기에 원하는 거 부탁하면 그 회당에서 이제 책임자가 가져다 주면 그걸 읽고 그러는데 그 많은 책 중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주니까 그 이사야서 중에 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선언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취임하시는 취임사죠. 이렇게 나는 사역을 하겠다. 나는 이러한 사명을 띠고 왔다 하는 것을 그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회당장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하고는 이사야서 61장 1절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거든요. 희년을 자유의 해방의 해를 구원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미가서 읽어보면 네. 근데 이 미가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거의 70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그의 근본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상고에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한편으로 심판을 얘기하지만 징계를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 이걸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11장 10절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1절에 이세 언급한 걸 다시 여기 이제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날이 오면은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왜 깃발을 세워요? 안 보이니까 다 보라고. 그래서 높이 만민이 볼 수 있는 깃발로 세워질 것이라.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메시아는요 세상을 다스리는요 우선 그 조건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세울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걸 아주 기뻐해요. 예.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 꺼려하는 게 아니고 예. 가끔가다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여기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며 성실하심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하고 대비해가지고 얘기해요. 세상의 재판관들, 왕들, 이들은 어떻게 재판하냐?

내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세요. 이게 그의 마음의 심령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으로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해를 받는 것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에 넘침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인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보다 먼저 있었던 선배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여호와를 알라예요.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면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주문했는데 그 메아리를 이사야가 받아가지고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치면 딱 요거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인데 그 원래 제가 오래전에 그 제임스 패커 노인가드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패커는 그렇게 구별해요. Know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신학이고 뭐 신학자라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징검다리가 되고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나가야 되네. 지식에서 알면서 삶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으려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달라져요. 아까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다섯 가지가 달라진다고 다섯 가지를 얘기해 줄았어요. 하나는 열정이 생긴대요. 열정 없었던 패션 열심히 생겨요. 엘리야를 봐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다니엘을 봐라 담대함 죽인다고 해도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보이는데 뭐 무서워. 위대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위대한 생각. 생각지도 못했던 노아가 세상이 뭐라고 해도 모세가 느헤미야가 아주 기발한 새로운 위대한 세상 생각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아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압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너인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가 되었거늘 하나님도 너를 알아. 어찌해서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도 하랬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은 나의 집이고 나는 그 천국에 매일 가까이 가고 있고 구주는 나의 형제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나의 형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내가 알던 모든 것들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보는 것은 거울,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0: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78장, 새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통합찬송가 378장, 새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6월 25일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죠. 인류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을 남기고 간 전쟁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이 아닌 서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 76번째 맞는 6.25 한국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넷째 주일입니다. 사흘 후인 6월 24일 수요일은 세례 요한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탄생했다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지요. 그래서 6월 24일은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시편 32편 누가복음 7장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죄의 고백과 용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주일에는 20세기 신학자 나인홀드 니버 교수가 별세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0세기 신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나인홀드 니버 교수가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인 1892년 6월 21일 별세했는데요.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32년 동안 봉직했습니다. 한 가지 분야를 깊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예리한 사상을 펼쳐서 많은 영향을 준 학자인데요. 대표적인 저서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에는 최초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죠. 특별히 세례를 주는 일은 위법 행위였기 때문에 조심을 하며 우리 정부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 이듬해인 1886년 6월 24일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최초의 세례식을 집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6년 6월 24일에 아마도 그때는 조선 사람들은 없고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중심이 돼 세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은 6.25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사상자가 수없이 생겼고 많은 건물과 산업시설이 파괴됐고 전쟁 고아가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6.25는 민족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에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33인 중에 한 분인 신석구 목사님, 남한에서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훈 목사님이 순교하셨고 둘째로 많은 교회 지도자가 납북돼 소식이 끊어집니다. 양주삼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 납북된 교역자 중에 공식적으로 파악된 수만 해도 267명에 이릅니다. 셋째로 많은 교회가 파괴되거나 파손됐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를 보면 232개의 교회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넷째, 많은 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전라북도 옥구의 원당교회 같은 곳은 교인 75명 가운데 73명이 학살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다섯째로 많은 이단들이 바로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전쟁의 불안한 틈을 타 이단들이 날뛰기 시작한 것이죠. 통일교, 전도관 같은 이단들이 6.25 직후 사회 불안 심리를 타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6.25가 일어나자 한국교회는 기독교 전시연합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참전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참전과 원호 요청을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원한경 선교사님은 이 일에 정말 많은 수고를 했었는데요. 아울러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개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6.25를 전후에 한국 장로교가 심하게 분열한 것은 교회 역사에도 부끄러운 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6.25 한국전쟁이 올해로 76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25일 목요일에 전진규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6.25 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순교자 가운데 전진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경기도 장단에서 출생하신 전진규 목사님의 아버지는 역사학자로 예수를 믿으며 모든 면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죠. 아버지의 영향으로 목사가 돼 이천, 개성, 철원, 원산 등 여러 곳에서 목회했고 6.25 당시 전진규 목사님은 서울 성동교회, 현재 보문교회를 담임하시다 공산군에게 납북돼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 전진규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인 1895년 6월 25일에 출생하셨는데요. 우리는 6.25 주간을 보내며 이 전쟁이 한국교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6월 25일 목요일에 대한기독교서회가 설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여명기인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6월 25일 지금의 대한기독교서회가 설립됩니다. 대한기독교서회는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의 문서선교회의 한 방법으로 설립됐는데 세 사람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헤론 올링거의 노력으로 제한된 벽을 뛰어넘어 민족의 개화와 문화 발전에 큰 몫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창구 역할도 함께 서양 문화를 바르게 소개하는 통로의 구실도 해왔고요. 찬송가 발간을 통해 서양 음악을 보급하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1890년 6월 25일 한국선교서회로 출범한 기독교서회는 1905년 영문지 The Korea Mission Field를 발간해서 당시 한국의 현실을 해외 알리는 데도 기여했었죠. 한편 1919년 조선예수교서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파마다 달랐던 찬송가를 통합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8.15 광복과 함께 다시 문을 열고 출판사도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로 개칭해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출판물도 종교서적 외에 철학, 사회, 과학, 역사 등으로 그 분야를 넓혔고 다락방, 기독교사상, 세가정 등의 잡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창립 100주년이 되던 해 1990년에는 기념사업으로 50여 명의 성서학자를 참여시켜 1995년까지 47권의 신구약 성서 발간을 위한 사업을 했고요. 현재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며 성서 교육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한기독교서회가 1890년 6월 25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에는 윤치병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9년 6월 26일 윤치병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복음교회 지도자로 청렴 결백한 생활을 했고 한학과 서예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윤치병 목사님은 충남 논산에서 출생해 주시경 선생님에게 한글을 배웠고 일본서 영어를 배우고 고베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서울 안동교회 전도사님을 거쳐 경북 영주읍교회 김제봉홀리 교회에서 목회했는데요. 1929년 복음교회를 창설했고 1935년에 최태용 목사님을 대표로 공식적인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윤치병 목사님은 개인 신앙 잡지 복음과 감사를 발간하기도 했고 1979년 6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모든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구글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구글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6월을 빛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이 긴 날 하지가 6월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이 24절기 중에 10번째 절기인 하지입니다. 하지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날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요즘 새벽 5시경이면 해가 뜨고 저녁에는 거의 8시에 해가 집니다. 낮의 길이가 5시간 30분 정도나 더 길어요. 낮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정성을 다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사람의 마음을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죠. 오늘 주일도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오늘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세계 기독교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사역자들이 세계적인 현안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개회 예배를 마치고 사회자가 돌아가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속한 교단과 나라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왔고 어떤 회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한국인 참석자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나라와 교단 등으로 서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 한국인 사역자의 진정어린 고백이 끝나고 다음 인사 차례를 맞은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외모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같은 형제 자매도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구주로 믿는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존귀하게 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목양교회 샬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아침 해가 돋을 때 테너 박인수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번져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회개하고 정신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블레셋의 침략과 압제는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더 갈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블레셋 같은 장벽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 와중에 들어온 언약궤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더 불러일으키게 돼 있죠. 이 20년의 기간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사무엘에 의해서 시작되는 미츠바 영적 대각성 집회의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 3살 때 성소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계속 받으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장차 다윗을 기름 붓게 되는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되는 인물이죠. 엘리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평범한 집안의 아들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서서히 자라면서 사무엘은 명문가 자식도 아니고 유명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지만 점점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이제 30대 초반의 청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하셨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우리로 치면 유재 유아부 때부터 쫙 준비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한 것을 알았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실 것이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이 사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결집하게 된 국가적인 사건이 바로 BC 1075년에 있었던 미츠바 영적 대각성 집회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져온 에벤에셀의 승리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공식 무대에서 하게 하신 첫 번째 말은 그거였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돌아온다는 말은 with all your hearts, 온 마음의 뿌리까지 삶의 모든 영역까지 회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시작하면 이제부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회개의 전제 조건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봤자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회개는 위선입니다. 힘이 없어요. 여기서 이방신은 바알신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남신인데 풍요의 신이고 군사적인 힘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아스타롯은 최고의 여신으로 가나안의 음란한 성적인 문화를 상징합니다. 가나안에서는 이 두 신을 숭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 문화와 폭력의 문화 그리고 음란 문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영향을 이스라엘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그 문화가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손 들고 찬양해도 우상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문제는 나쁜 걸 알면서도 300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우상들의 문화에 이스라엘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나쁜 것도 정이 들면은 떼기가 힘들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말이 쉽지 그거 정리하는 거 어렵습니다. 300년 동안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접했으면 이걸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정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맨날 전쟁에서 지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회개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때는 우리가 우상에 세상에 너무 마음을 주다가 인생이 무너져 내렸을 때요. 가정이 무너져 내렸을 때요. 더 이상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비명과도 같은 절규가 튀어나올 때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조롱당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이 나온 거죠. 같은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고 있는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고 이 결단이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여호와를 안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와 우상들을 섞어서 섬겼는데 여호와만 섬겼다는 것은 이제 순결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섞어서 믿는 혼합주의예요. 그건 정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들을 섞어서 믿는 그들의 신앙을 가증스럽게 보셨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해야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거룩은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영성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서 그 예배에 파워가 생겼어요. 몰입이 됐어요. 우상 숭배도 같이 하면서 적당히 드리던 예배와는 차원이 달라져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예배로 돌아오면요. 한 시간만 예배해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군대대기 같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엄청난 파워와 기름 부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기적을 낳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민족 영적 대각성 집회의 타이밍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츠바는 와치타워란 뜻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망대예요. 곧 한 해발 780m 정도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곳인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달려올 수 있는 딱 중앙

지점이 있어요. 열두 지파가 다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언약궤를 뺏긴 뒤에 한 번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이렇게 모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모일 수가 없어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심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여주셔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우리끼리 절대 화합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시니까 성령께서 열두 지파가 한 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모인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서 기도하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pray라고 나오지 않고 intercede라고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보자가 물꼬를 터줘야 돼. 이 중보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기도로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브릿지 같은 존재가 기도의 물꼬를 터줘야 돼요. 중보자 사무엘은 바로 오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써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에 앞장서서 물꼬를 터주셔야지 이 거룩의 기름 부심이 시작되는 것이. 중보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도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서 부었다는 것은 물을 붓듯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었다는 뜻이고 물이 씻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씻어달라는 그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범죄했는지를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의 죄를 씻어줄 때까지 회개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일 금식했어요.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행위라면 금식은 땅의 것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던 힘을 내려놓는 거지. 힘을 빼야 돼요. 금식해서 힘을 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붙잡게 됩니다. 영적인 거인들은 모세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예수님도 모든 영적인 터닝포인트를 기도와 금식으로 뚫고 나가셨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사의 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리딩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미츠바에서 다 같이 힘을 모읍니다.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합심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이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하나 되면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생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하늘의 번딩입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딸릴 때 옆에 사람이 끌어주는 기도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했어요. 지금 딱 30대 초반이 된 청년인데 사무엘이 그때부터 리더십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무엘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 기도의 영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하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헤드쿼터가 되었어요. 미스바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했어요.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는 기도의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기도의 힘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져온 기도의 힘이 있죠. 우리 아이들 영유아 때부터 뉴젠 아이들 때부터 기도를 가르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청년부가 되고 이제 교육자들도 많이 나올 텐데 그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면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나이도 학벌도 신분도 다 극복해버릴 수 있는 기도의 권위가 생길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기도하는 무릎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목사님 들과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해야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미츠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미츠바 영적 대각성 부흥 집회가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파워 있는 것인지를 입증하는 사건이 연이어서 터집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츠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딱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전파한 게 블레셋인데 이것은 블레셋의 영향력 밑에서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들 봐라 이러고 있는데 또 미츠바로 한꺼번에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향한 군사 행동을 계시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이 대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먼저 치려고 달려온 거지.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빌빌할 때는 마귀가 별로 우리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걸 같이 하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그냥 가만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별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기 시작한다. 우상을 태워버린다. 마귀가 완전히 비상이 걸립니다. 회개와 기도로 강해진 그리스도의 군대가 교회가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의 나라가 뿌리치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흥의 시간은 바로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영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말 잘해서 당하는 영적 공격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워낙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상대 선수가 수비수를 많이 붙이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각오하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면 되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한 번도 블레셋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블레셋에게 짓밟히면서 딱 한 번 블레셋에게 카운터펀치를 먹여본 것은 삼손이 죽으면서 신전 무너뜨렸을 때뿐이고 정규전에서 한 번도 정규전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대군을 몰고 이리로 몰려오고 있다. 미츠바에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하고 이곳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비무장이었어요. 기도하러 모였는데 적은 완전히 중무장하고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러다가는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지.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가 다 죽으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기도하자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게 잘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들은 기도의 파워를 알게 된 거예요. 성도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위기가 몰려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닉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한다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기도하러 한 곳에 모였다가 이런 공격을 당했으니까 나쁘게 해석하려면 나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주일학교 교사 헌신했을 때 사업에 일이 생기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선교여행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임직훈련 받으려고 딱 결정했는데 갑자기 막 애들이 말썽 피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원망이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럴 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으니까 정말 허를 찔린 셈이었어요. 너무 타이밍이 안 좋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적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공격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타이밍을 짚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블레셋은 이번에 완전히 잘

아모치퍼스. 이전에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 전쟁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블레셋 대군을 자기 본영에서 일부러 끌어내신 거라고 보면 돼요. 블레셋의 도시는 다 요새화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먼저 블레셋의 도시들을 쳤다면 도시 하나하나 공격하는데 엄청난 출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블레셋이 그 강한 요새에서 다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이스라엘의 홈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블레셋이 괴멸되면은 블레셋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하고 회개했을 때 몰려오는 영적인 공격을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귀의 군대를 사전에 괴멸시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시대를 열어주려고,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려고 준비하신 것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구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이 같이 온 거죠. 이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 거의 똑같은 타이밍에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첫째,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긴 기도였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는 힘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죽으나 사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뻐서, 뭐 이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그러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감쌀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다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블레셋은 확 몰려왔는데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기도는 아멘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됩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응답받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미츠바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모여서 민족의 운명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예배 자리를 적의 무장한 대군이 비겁하게 공격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는 즉시로 응답이 옵니다. 아멘이 떨어지기도 전에 응답이 오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랬다고 했어요. 고대 중동에서 번개와 우레는 비 오는 시즌 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기도 아닌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미신이 심해서 번개가 친다는 것은 신이 노여움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번개와 우레가 계절도 아닌데 떨어지면서 블레셋의 선봉을 괴멸시키면서 블레셋은 그때부터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아직 들지도 않았는데 블레셋이 괴멸되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비결은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지, 가장 강한 사람이지, 어둠의 군대가 건드리기도 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군대가 지기 시작하면은 저번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군대가 반대로 이기기 시작하면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막 감당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있지? 그런데 그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을 추격하며 몰아붙이는데 뱃갈 아래 13km 떨어진 국경까지 밀어붙였다고 했어요. 제대로 무장조차 안 된 이스라엘 군대가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정규군을 이렇게 가면서 괴멸시켰다. 성경에는 보면 일방적인 slaughtered, 학살을 했다고 돼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무엘은 그렇게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곳에 승리의 돌탑을 세웠는데 정신 차리고 미스바에서 내려와서 정신없이 몰아내고 보니까 탑을 세웠는데 여기가 어디냐 보니까 에벤에셀이야. 에벤에셀이 어딥니까? 20년 전에 블레셋 대군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가 탈취되었던 그곳이야. 그리고 그 뒤부터 20년 동안 에벤에셀은 끔찍한 이스라엘의 트라우마가 되었어. 저주받을 이름이었어요. 돌아가기도 싫은 이름, 생각하기도 싫은 그곳이었는데 그곳이 승리의 장소가 됐어요. 모두가 눈물이 왈칵 터졌고 사무엘이 그래서 너무나 감동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의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이름은 생각만 해도 그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끔찍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실패의 자리가 변하여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패배 에벤에셀이 변하여 승리 에벤에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츠바의 영적 대각성 기도 집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벤에셀의 승리는 미츠바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에벤에셀의 승리를 원한다면 미츠바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고 미츠바에서 사무엘이 피어올린 이 기도와 회개의 불길이 바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에벤에셀의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한 번 이긴 대로 끝나지 않아요. 13절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앞으로 크고 작은 국지전이 있었지만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무엘 생애 동안에 사울을 기름 붓고 다윗도 기름 붓지만 사울왕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이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지.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힘은 백악관 청와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한 어둠의 군대는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친 존재감이라 그러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를 많이 강조합니다. 거룩한 지도자가 여러분 시대에 오래 살아있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숨쉬고 있는 것 중요해요. 그의 기도의 보호막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승리와 부흥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사무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정말 정치적으로도 평안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14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에그론에서 가드는 블레셋의 가장 강한 성읍들이고 군사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인데 그 영역 근처까지 있던 모든 빼앗겼던 성들을 다시 회복했다. 이게 부흥의 사이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시 되찾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가 재정 상황이 무너져 있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지. 부흥과 회복은 교회에 압도적인 영적인 권세를 입혀줍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듯이 영적으로 회복된 교회는 가정은 악한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유지했다.

0: 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 얘기는 왜 나오냐 하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서 제일 사납고 강성한 족속이에요. 블레셋 다음으로 진드기처럼 무서운 족속인데 이 족속은 뭐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화로 풀 수 있는 족속이 아니야. 이 사나운 아모리 족속이 무릎 꿇는 것은 오직 하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봤을 때만 하는 건데 지금 아모리 족속이 그걸 느꼈다는 거지. 블레셋을 몰아내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모리 족속이 알아서 우리 화친합시다 그러고 온 거지. 보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을 악몽처럼 힘들게 했던 메이저 기도 제목은 블레셋인데 아모리는 보너스네. 미츠바 기도 대성의 보너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보너스의 축복까지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전 동행교회 위정원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만할 때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불의와 부패가 드러나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과 청렴이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며 열방을 축복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제이 굴드는 세상을 떠나던 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였구나.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자신의 마지막 생일날, 나의 인생은 말라버린 노란 낙엽 같구나. 내게 남은 건 오직 슬픔뿐이구나 라고 비통해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권세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나는 힘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으로 제국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영원히 온 세상에 빛나고 있구나 라고 말했죠. 이렇듯 백만장자도 유명한 작가도 대제국을 건설한 장군도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인생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돈도 명예도 아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시에 건강, 성공, 장수와 자손의 축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에는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미국의 한 통계는 두 집안 사람들의 후손에 관한 내력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맥스처스라는 사람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맥스처스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신앙과는 무관하게 산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의 후손 1026명 중 감옥에 갇힌 자가 300명, 창기가 된 사람이 160명, 알코올 중독자는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그의 가족 중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600만 불이나 되는 국고를 손해봤다고 말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729명 가운데 목사가 300명, 대학교수가 65명, 대학총장이 130명, 저술가가 60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일생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더욱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정신적인 자산은 어떤 물리적인 유산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된 자녀는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사랑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돈이나 세속적인 명예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우리네 자녀와 자손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욥기 42장 2절.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에 믿음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고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망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조바심을 항상 이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들을 이긴다는 믿음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제가 어떻게 성장해 갈지 알려주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가난한 마을에 평생 침대 위에서만 지냈던 몸이 불편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아이를 참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지나가는 이웃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출근길마다 이 소녀의 환한 얼굴을 보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연약한 아이였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온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됐던 겁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작은 미소를 통해 이웃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인데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만 복을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 존재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하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쪼그리고 앉아 줄지어가는 개미를 지켜봤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개미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도시에 아파트에 살다 보면 개미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전에 개미들 보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은 어떻게 보고 가는 건지, 또 줄은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춰가는 건지 참 신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곤충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개미들이 서로 협력한다고요.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서로 돕는다고 하는데요. 그냥 다니는 줄 알았더니 길을 가면서도 서로에게 정보를 교환하고요. 집으로 와서도 중요한 정보들을, 경험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효율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믿음을 나누는 거,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 함께 성장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개미처럼 서로 돕고 나눠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기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귀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황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소프라노 김방술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개미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 나누며 모닝프레이즈 출발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13주 동안 진행된 제자 양육 과정이 막을 내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우선 과제, 최우선 순위로 여겼던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도 좋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눔의 시간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는 관사님의 고백, 억울한 일 앞에서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선택하고 선포하는 집사님의 고백,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녀에게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박신아 콰이어의 고난 내영원 편히실 곡과 이어진 곡은 나만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뼘 더 성장하는 복된 날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연주곡 함께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기독 청년의 결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심하여 가니라. 오늘 결단하지 못한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끝이 나죠.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좋겠어요.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결과가 좋아야 되죠.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현세보다 내세가 낫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 때보다 우리 자녀 때가 더 낫고 앞으로 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인 줄로 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플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독 청년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재미난 게 많이 나와요. 오늘 그 부자 청년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도 청년이신 거 알아요? 우리 예수님도 청년이셨죠? 그렇죠. 우리 아들도 30이 넘었는데 내가 늘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리게만 볼 게 아니구나. 나는 너만 어릴 때 혜진이까지 낫다. 그렇죠? 너 네 많았을 때 혜진이까지 낫다. 애 둘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나이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린애 취급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청년들 나이가 적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4절에 보니까 젊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젊었을 때 뭐를 메는 게 좋아요? 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죠.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젊었을 때는 고생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슬퍼도 해보고 그래도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뭘 해야 될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청년들이 빈궁한 시대예요. 청년들이 무슨 시대? 빈궁한 시대. 청년들이 참 빈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배웠어요. 우리 때보다 훨씬 많이 배우죠. 또 가장 좋은 혜택을 받고 자랐어요. 최고의 시설에서 우리 때는 어떻게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빼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담당이 있었어요. 난로 피우는 담당 들어봤어요? 아침에 가면은 뭐 타러 가요? 석탄 타러 가가지고 석탄을 타다가 뭐를 피워요? 난로를 누가 피워요? 자, 우리가 피웠어요. 그래서 잘 못 피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실이 전부 다 여기로 꽉 차가지고 문제로 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 밥을 먹어도 참 힘들게 먹었던 것 같아요. 벤또라는 게 있었어요. 벤또. 들어봤어요? 요즘에 추억의 벤또라고 그래가지고 파는 데도 있더만요. 벤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어디서 올리나요? 난로에다가 올려서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그걸 까서 먹죠. 저희 집은 가난했나 봐요. 우리 집은 뭐만 있었냐면 맨날 김치만 싸줬어. 뚜껑을 열면 무슨 냄새가 나요? 김치 냄새가 났어요. 근데 잘 사는 애들은 뭐를 싸왔어요? 소세지라고 들어봤어요. 요즘에는 그거 소세지, 햄인가요? 소세지? 그런 거 요즘에는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때는 그것만 사오면 그냥 최고였어요. 그리고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버지가 결안을 사줬어요, 결안. 뭘 사줬다고요? 결안 갖다가 이렇게 탁 그 전뚝 위에다가 뭐 했어요? 착 붙인 게 해가지고, 그치, 후라이 해가지고, 딱 깔아서 딱 덮어가지고 왔죠.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체육 시간에. 무슨 시간에? 체육 시간에. 체육하고 들어와 보면은 그 결안이 있을까 없을까? 결혼 왔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싸가요? 많이 경험해봤나 봐요. 자, 우리 때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해요? 야,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부 다 이어폰 하나씩 끼고 다니고, 전부 다 그냥 최고의 태블릿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고, 최고의 노트북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정말 잘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최고의 시설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졸업하고 나면은 갈 데가 없는, 정말 갈 데가 없는, 이미 다, 이제

사회의 어떤 우리 경제 성장이 멈추고 이제 기득권 잡은 사람들이 이제 포진해 있어서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업,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또한 가장 불행하게 사는 것이 바로 또 우리 청년들 아니겠는가. 우리 때는요,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은요, 취업은 오라는 데가 많았어요. 동사무소 공무원들은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도 7급 공무원 기술직으로 바로 이렇게 면접만 보고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은요, 공무원, 9급 공무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고시촌에 가가지고 몇년 있어야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제일로 편안하게 공부했지만 또 제일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유혹도 많고 청년들이 방황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요즘에 아주 엄청난 인도 같은 나라는 요즘에 바퀴벌레족이라고 하는 그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서 그들이 한꺼번에 떼로 몰려다니면서 10대가 약탈을 하는 거예요. 10대가 약탈을 해요. 10대가. 몇 대가? 10대 청소년들이 막 몇십 명, 몇백 명씩 몰려가서 한꺼번에 동시에 약탈을 하고 그런 것을 막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아주 재미가 붙어가지고 아주 무섭게 그런 어떤 폭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돼가지고 동시에 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을 수 없던 일들이 오늘날에 많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사회의 구조와 현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 한국의 미래도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결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독 청년. 기독 청년은요, 주님을 찾아갔어요.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수 있냐고까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예?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다 청년은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뭡니까? 너 재물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모이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더 크게 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제자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른다가 빼면 이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엄청난 주님의 주신 축복의 기회를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래서 재물이 많은 것이 저주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저주가 될수 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인간의 생각에서 판단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까? 주님만 있으면 됩니까? 또 그렇게 질문을 할게요. 그럼 재물은 없어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만 대답해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며요. 그러면 재물은 없어도 됩니까? 건강은 없어도 됩니까? 정말 주님만 있으면 됩니까? 하면은 다 하는데.
정말 한번

주님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결단이 안 되는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영역이 있어야 된다, 설교는. 어떤 사람은 한번 설교를 하면 그냥 막 다 변화되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외치고 설교해도 딴짓하고 있고 하늘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예? 그렇게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변화가 안 되고 신뢰도 빠지고 애인 만나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왜 그럴까? 이게 기도의 영역이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졸지 말고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다.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 자, 우리 기도 청년들이 해야 될 결단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너의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 물질을 갖다가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물질이 되시고 내 보배가 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구주로, 주님을 내 물질로, 주님을 내 생명처럼, 주님을 모실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보화가 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정말로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기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통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결단 한번 해보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날에 아이벤자와 전박인 화가 있을 것이라. 그날은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날에 가서 양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타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 청년들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다. 결단 한번 하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어떤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동.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 두 번째로는 뭐 하는 결단? 행동하는 결단. 20세기에 교회 개혁을 이끈 독일의 순교자 본 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종하는 하나의 행동이 100개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낫다. 복종하는 하나의 행동이, 설교를 100번 들으면 뭐하고 1000번 들으면 뭐하냐고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할 때 문이 열립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한번 미친 듯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주님 믿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내 생각 좀 내려놓고 포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우리 그런 결단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 왜 무서워하니?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풀무불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풀무불까지도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두려워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지금부터 실천 한번 해봅시다. 실천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쓰러져도 주일 정수, 굶어도 십일조, 쓰러져도 주일 정수, 굶어도 십일조. 할렐루야. 맞나요?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맞아요. 세 가지. 역시 다시 해봐요. 굶어도 십일조, 쓰러져도 주일 정수,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저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기억을 못하는데 저기 예? 누구는 기억하네요. 예? 우리 알고 있는 지식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쓰러져도 어디 앞에 쓰러지자고요? 쓰러졌다고, 상처받았다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상처받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요. 더 하나님 가까이 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모든 것을 주께 바치라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주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리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어린아이로 보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어린아이 취급을 하지만 사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준영이가 어우 저 운전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뒤에 딱 타는데 어우 차가 좋고 운전도 잘해요. 그래서 이야 내가 네 차도 타본다. 맨날 태워만 주다가 아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어린아이 지금만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 사회는 지금도 우리 나이 때 사람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 IT 시대 애들. 그죠? 그 머리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아직 어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만이라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못 내려놓는 거 하나씩이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씩이라도 결단했으면 좋겠다.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럼 다 일어나서 기도받고 그랬는데. 그죠? 카리스마가 없어가지고. 저도 오늘 한마디 할게요. 예수를 위해서 결단하기로 작정하시는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지 않은 사람만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네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한번 결단해 봅시다. 우리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한번 다짐해 봅시다. 예? 말로만 그러지 말고 결단했으면 좋겠다. 우리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마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청년들 마음속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결단해야 돼. 내가 아직 고치지 못한 게 있어. 아, 목회자지만 아직도 세상 걸 잡고 있는 게 있더라니까요.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더라니까요. 아직도 세상 거 끊지 못한 게 있더라니까요. 은혜 받으면 하나씩 끊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읍시다.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따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약탈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입니다. 어떤 60대 사람이 딸과 둘이 살아갑니다. 이 딸이 정말 생명보다 아깝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20대 된 딸. 자기는 60대예요. 늦둥이로 난 거죠? 40대에 났나 봐요. 근데 딸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기도 중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신앙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딸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너는 선하고 고귀한 결단을 하였구나. 그러나 딸아, 내가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가려무라.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선교사로 가려무라. 그랬더니 딸이 예?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가야 합니다. 라고 딸이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는 눈물로 딸을 보냈습니다. 딸을 보내면서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딸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가 나에게 심장과 생명과도 같은 딸을 도려내 가는구나. 그녀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딸이 아버지를 떠난 것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딸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랑합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로 지금 사랑합니까? 정말로 지금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해봤으면 좋겠다. 생명과도 아끼지 않은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약탈자이신 주님과도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다짐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좋지만 한번 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잘게 놀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다 아프리카 선교사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일 성수라도, 할렐루야, 열의 하나라도, 그리고 정말 내가 세상 술과 담배 없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후회 없는 인생, 그 인생은 바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포기했죠? 많이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행복한 자리 다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0: 우리 어리석은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여 가지 말고, 알았죠? 오늘 과감하게 탁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 설교를 진즉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이 본문을 들먹들먹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 축복일까요? 하다가 또 덮어놓고 기도의 제목으로만 삼고 있었던 본문인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인데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그때 큰 핍박이 오죠. 그러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막 각 지역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불택정자, 당연히 지옥 갈 자들이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